0: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소진영의 찬양 인도로 마커스 워시 버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첫 곡 참 마음이 촉촉해지는 찬양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오늘은요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과 함께 성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또 살펴보는 책 드디어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 들어가게 됐네요 목사님.
1: 네. 오늘 우리가 같이

0: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의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 사람은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동역자로 발탁된 루스드라 출신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아울러서 이 책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와 또 다른 교회의 일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이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고요. 또 이 편지는 장로들을 임명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또 사람들을 교회의 직무에 임명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책은 교회의 조직과 관리를 위한 지도자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던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고 그 중에서도 1편 있고 2편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1편, 다음 주 월요일에 2편인 차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보기 준비해 주셨죠?
0: 네. 1번 디모데 전서, 2번 에베소서입니다.
1: 네. 중에서 여러분 공부 아직 안 한 책 하나 있죠. 네. 하나는 공부를 이미 했어요. 그죠?
0: 예.
1: 자, 아직 성경 이 책 공부 안 했어야 하는 책이 있고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라고 하면은 이제 대충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성경에서 표기하고 있는지 느낌 오실 겁니다. 보기 1번은요.
0: 디모데 전서.
1: 보기 2번은요.
0: 에베소서.
1: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 정답과 함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표정 이야기 담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다.

0: 나의 등 뒤에서 브라운 워십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과 함께 오늘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 성경의 순서상 첫 번째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 어떤 책인지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0: 와! 네, 오늘 디모데 전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디모데. 그런데 이 뒤에 또 등장하는 이 디도서와 함께 이 책이 목회서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목사님, 목회서신 무슨 뜻입니까?
1: 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지침을 주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목회의 경륜과 또 여러 목회에 관한 그런 지식을 담아서 자신의 제자요 또 동역자요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그러한 목회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나누어주는 말씀이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꼈던 이 디모데에게 도대체 어떤 권면을 해줬을까 저희도 궁금한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 그 중에서도 디모데 전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신서 보니까 첫 번째 간 편지는 전서, 두 번째 간 편지는 후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1: 네, 이제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구.

0: 분하기도 했지만은 또 조금 시대적인 차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유로 인해서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1: 네. 어제까지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사도 바울 이 서신서 중에 초창기에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주후 51년경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 작성됐다. 이렇게 저희가 함께 배웠는데요.
0: 네.
1: 고린도 전서가 51년경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51년경, 데살로니가 후서가 51에서 52년경. 마찬가지로 재림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위로 등을 담고 있는 책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어제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다고 하면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굉장히 후반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죠?
0: 네,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초기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하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입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하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후반기의 이야기들을 좀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공부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대조해서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초창기 사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반기 후반기 사역을 함께 좀 대조해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그리고 또 디도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해서 총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세 권이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고 이것이 사도 바울 서신서의 제일 막바지 기록된 책들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디도와 디모데는 캐릭터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목사님.
0: 예, 디모데는 또 좀 혼혈이지 않습니까? 예, 혼혈이고 또 어머니 또 그 외조모 유누게로부터 신앙 훈련을 잘 받았는데 디도는 그런 배경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뿐만 아니라 또 신앙적인 그런 배경까지도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또 이 서신의 내용도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아, 너무너무 오늘 또 행복한 시간인데요. 목사님과 함께 디모데 전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요. 오늘 목사님 강의 디모데전서 출석합니다. 병원 가느라 들으며 가요. 나이 드니 병원 갈 일 조금씩 생기네요. 끝까지 잘 들을게요. 병원 가시면서 이어폰 하시고 지금 디모데전서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와 정말 열혈 청취자 아닙니까?
0: 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네, 9819님입니다.
2: 샬롬, 디모데전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 네, 앱을 통해서 4869님 출석하셨고요. 1127님 디모데 후서까지 벌써 가버리셨네. 전서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딩동 출석합니다 라고 오셨습니다. 8432님은요
3: 샬롬, 출근하는 길입니다. 문자 참여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항상 극동방송과 함께 합니다. 극동방송이 있어 행복합니다. 정답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1: 감사합니다. 3874님입니다.
4: 귀하신 목사님, 따뜻하고 온유한 음성 들을 때마다 이삭이 떠올라요.
1: 와,
4: 네, 감사합니다.
1: 목사님,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또 애칭까지 얻으셨어요.
4: 네.
1: 7079님입니다.
5: 정답 1번 디모데 전서. 아이들 등교시킨 후 청소하며 라디오를 들어요.
1: 네, 잘 오셨어요. 라마나요카츠님, 6387님 출석해 주셨고 클라라님 오셨네요. 오늘 7772님, 3874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어떤 책일까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알아보기 전에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바울서신서 총 13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디모데 전서, 다음주 월요일인 디모데 후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아주 기대되는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목사님, 디모데 전서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 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던 동역자요 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장소는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이후에 마게도냐에서 4차 선교여행을 할 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차 선교여행 그러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또 본인이 가기로 원했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그 여정,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서 로마에서 순교까지 이 여정을 4차 선교여행, 또 다르게는 로마 여행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게도냐 그러면은 좀 많이 헷갈려요. 이 마게도

뭐냐 아가야 지방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그리스 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스 반도의 북쪽 지방은 마게도냐 지방이고 아래쪽 아테네 이쪽 지방은 아가야 지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장소는 예,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의 선교 여행을 할 때 예, 그때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시기가 주후 63년에서 65년 즈음으로 여겨집니다. 이 당시 제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여러 모양의 이단들이 침입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단들 중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공해서 만든 황당한 신화를 가르치는 초기 영지주의가 있었고 또 유대적 율법주의에 기초해서 구약의 족보에 몰두하는 그러한 허탄한 가르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방어하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올바른 목회적 지침과 또 예배 질서 또 직분자의 자격 경건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 말씀입니다.

0: 네. 디모데 전설한 어떤 책인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지리적인 이런 특성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평신도 분들이 가장 어려운 대목이 이 바울 서신서 공부할 때 1, 2, 3차 전도 여행 경로 이 지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이 지리적인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1, 2, 3차 아까 목사님 4차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행적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지도 따라가다가 이렇게 와우 너무 어렵다 하고 덮어두신 기억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아까 지리적인 그 이야기 조금 더 언급을 해주시죠 목사님.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선교 여행을 잘 이해를 하려면 성경 지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사역도 한 곳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또 성경 지리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지리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리를 잘 알면은 또 그 지역에 담긴 또 여러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말씀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또 이해가 쉬워지기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그 중에서도 2차 선교 여행 중에 가까워졌던 이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이 또 목회적인 여러 가지 또 권면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사실 디모데 전서 보면은 약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라고 권면을 하고 또 이 디모데에 좀 뭔가 연약한 심성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도 해요, 목사님.
1: 네, 디모데가 좀 위장병도 있었고 또 몸이 많이 약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이 제자 또 목회적인 아들 이 디모데를 돌보고 또 그 목회하는 에베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고 또 방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0: 그렇군요. 이렇게 보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초창기 선교여행 당시에는 막 싸워서 헤어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랬는데 점점점 이 바울 서신서의 이 마지막 대목으로 갈수록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아끼고 또 챙기는 이런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아무래도

0: 좀 젊은 때는 조금 혈기가 앞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나바와 또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가 문제로 서로 다투고 또 헤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도 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으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성품이나 성정이 많이 바뀌게 되고 말년에는 정말 온유한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정말 따뜻한 목회자, 선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강심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 지역은 아주 이 우상 숭배가 완연했던 곳 같아요. 특히 아데미 여신 이 숭배의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0: 그럼요. 예,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으로 먹고 사는 동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큽니다. 그 길이가 뭐 110m, 너비가 60m 정도 되는 큰 신전이고 기둥이 큰 기둥들이 한 126개 정도 있는 그러한 신전이에요.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갑니다.
1: 네. 예. 어마어마하네요.
0: 예, 피라밋과 또 바벨론의 공중정원 이런 게 다 7대 불가사의잖아요. 여기에 이 아데미 신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순례를 오게 되고 또 거기서 은장색들이 그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입이 컸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우상이 지배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곳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이단들이 또 득세를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정말 아버지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만큼 이 아데미 여신의 숭배 중심지였기 때문에 우상도 만연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가 이 음란한 제사와 의식에 또 물들어 있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처럼 이 돈을 사랑하는 이 세속주의도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거기에 많은 이 은장색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순례객들이 오다 보니까 그 도시에 돈이 많이 돌았고 또 에베소 자체가 또 규모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상 숭배와 또 반드시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는 따라가는 것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0: 네, 맞습니다.
1: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배경,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을 좀 이해한다면 심약한 디모데를 바라보는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의 심경이 어땠을까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볼 텐데 그래서 바울이 또 그 약한 이 디모데를 위해서 동역할 또 좋은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또 그러한 일꾼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 또한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정말 이 목회서신에는 명문장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 디모데전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총 6장 분량인데요. 목사님, 어떤 대목 오늘 집중 큐티해 볼까요?
0: 네, 오늘은 우리가 4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4장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그처럼 좋은 일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버려야 할 것이 있고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디모데전서 4장 오늘은 6절로 11절을 함께 읽고 큐티해 볼 텐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오늘 아마 사도 바울의 이렇게 따뜻한 면모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이 거칠고 막 투박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이렇게 좀 거침없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다면 후반기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사람을 품어 안고 또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따뜻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디모데전서, 오늘은 4장 6절로 11절 함께 낭독하고 같이 큐티해 볼 거예요. 찬양 듣고 성경 있으신 분 펼쳐두시고 저도 라이브로 읽고 여러분들도 소리내서 성경 읽고 목사님과 이어서 큐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성경 난독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0: 생방송 오늘도 샬롬.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함께 공부하고 그 중에서도 4장 함께 큐티합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입니다.
1: 네, 오늘 말씀에는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꾼도 그냥 일꾼이 아니라 좋은 일꾼인데요. 이 일꾼 할 때 꾼이라는 이 말은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 또 즐겨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이야기꾼, 재주가 많은 사람 재주꾼, 사기를 잘 치는 사람 사기꾼,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 노름꾼 이런 말이 있죠. 이처럼 교회에도 여러 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꾼들 가운데는 그냥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구경꾼이 있고요, 또 말하기를 좋아하는 말꾼이 있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회방을 놓는 회방꾼도 있습니다. 이런 꾼들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좋은 꾼이 있는데 그 꾼은 바로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좋은 일꾼이 될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자, 그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선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이러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오늘 말씀에서는 좋은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말씀하는데,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매우 사악하고 속된 가르침이나 또 잘못된 종교적인 가르침을 말하는데, 이 망령되다는 말 헬라말로 베벨로스는 정말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허탄하다는 말은 헬라말로 그라우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노파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직구전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꾸며낸 이야기를 해주므로 아이를 불안하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따라서 이 말은 헛된 말, 허풍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떠도는 영적인 가르침의 대부분은 망령되고 허탄한 가르침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생 철학,

운명, 점, 사주, 명리학 이란 것들인데 이란 가르침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해서 영혼을 옥죄는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가르침을 버리고 자신을 연단하여 경건에 이를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뜻합니다. 이게 헬라어 유세베이아의 뜻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예,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모습,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단은 운동 또는 훈련을 말합니다. 헬라말로 김나조. 이 김나조라는 말에서 영어의 체육관을 뜻하는 김나지움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시합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들이 부단히 훈련하고 연습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의 연단도 열심히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약간의 유익이 있음,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연단, 영적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육체의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육체의 연단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러한 유익이 바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말씀하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은 무엇인가? 금생의 약속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고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한 복은 바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내생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생의 약속은 바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더불어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은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다가서는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훈련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좋은 일꾼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러한 말씀 안에서 좋은 일꾼 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네, 바이올리니스트 살바토레 아카르도 그리고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라 캄파넬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끝곡으로 경쾌한 클래식곡 선곡해 드리면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디모데전서 오늘 4장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끝으로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1: 오늘 예, 같이 나눈 말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꾼된 삶을 살아갈 때, 또 그 일꾼된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에게 약속되고 허락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된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상급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오늘은 나세천 목사님과 함께 젊은 목회자에게 띄우는 사도 바울의 권면 우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참 이 대목이요. 성경에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요. 사실 매일 아침 저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는 시간 아닙니까, 목사님?
1: 네, 맞아요. 예,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정말 키우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실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예,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돌봄을 받고 양육받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0: 그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양육해 주신 나재천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차임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1: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용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사모님이 다가오시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술 담배 먹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극동 방송 106.9 메가에서 주파수를 제 차에다 맞춰주시더라고요. 이거 듣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 맞춰준 이 여섯 가지 번호가 있는데 1번에다 맞춰주셨는데 1번을 눌렀어요. 그냥 눌렀는데 극동방송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방송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극동방송을 듣게 해주셔서. 그게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거래처 사모님의 권유로 극동방송을 듣게 된 박천수 집사님.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입니다.
1: 네, 저는 동탄의 남서울 미랄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지금 사는 곳도 동탄입니다. 그리고 정정남 목사님이 치무하시는 아주 좋은 교회에 있습니다. 박천수 집사라고 합니다. 다닌 지는 지금 2년뿐이 안 돼가지고요. 아주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스스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입니다.
2: 모태신앙이었지만 많은 방황을 했던 박천수 집사님은 아내 이숙현 집사님을 통해 믿음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1: 저는 모태신앙이지만은 참 많이 방황을 했고 하나님 없이 청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 이숙현 집사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숙현 집사를. 거기에 5살 때까지 많이 방황하다가 제가 회심을 했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때 교회 가는 게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거기 다른 분들처럼 막 이렇게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건 안 받았지만은 그 마음에 정말 십자가 부활을 이제 믿게 된 거죠.
2: 아내의 간절한 기도와 간곡한 권유를 통해 또 극동 방송을 들으며 신앙을 회복한 박천수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1: 그 어려운 시절, 물질적으로 힘든 시절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시고 첫째, 그리고 이제 11조 생활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이렇게 자꾸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이렇게 거래처가 늘어나고 또 뭐 뛰어먹고 이렇게 도망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거래처를 주시더라고요. 극동 방송을 듣다 보니까 담배술도 한 번만에 끊었어요. 제가 생각도 안 나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틀어놓고 운전하고 사무실에서 또 틀어놓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또 아내한테

0: 애청자라는 말 그대로 극동방송을 사랑하며 듣는 박천수 집사님은 소망의 기도를 특별한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1: 소망의 기도에 제가 이제 부탁했던 것들인데 지금 우리 거래처 사장님 중에서 이명주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장로님이신데 쓰러지셔가지고 뇌경색을 쓰러지셔가지고 두 달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깨어나셨대요. 깨어나셔가지고 지금 사람을 다 알아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달 만에. 이건 진짜 중보기도단이랑 소망의 기도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살려주신 거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방황하던 영혼이 극동방송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섭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의 이웃이 소망의 기도, 이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 모든 사역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극동방송에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사랑하는 이숙현 집사, 나랑 결혼해서 정말 고생이 많았지만은 지금 이렇게 같이 살면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 또 같이 예배를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가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으로 기도로 잘 인도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 잘 다니고 그랬지만은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을 평생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들 됐으면 좋겠어. 사랑해.
1: 박천수 집사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분, 아내와 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박천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 고은진 자매, 이제 결혼을 한 조카 며느리인데 애도 하나 있고 어린애가 하나 있고, 근데 갑자기 발병을 한 거죠. 몰랐다가 한국 의사가 급하게 귀국을 하라고 건면을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이제 1차 항암 치료를 끝나고 이제 2차를 기다리고 있죠. 좀 완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3년 전에 이제 이렇게 눈에 내피세포가 없어져서 이제 한쪽 눈이 이제 보이지 않고 다른 쪽 눈으로 이렇게 잘 다니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다면은 이 눈이 다시 맑아지기를 원하고요. 시신경은 살아있다니까 그래도 맑아지기를 원하고, 또 이제 다른 병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병들이 좀 이렇게 잘 지금같이 유지가 되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정도는 더.
1: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박천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0: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의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님이었습니다.
2: Busan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에페이비스의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 유정훈 원장과 함께합니다.
4: 현대인들은 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수명은 많이 늘어났지만은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할 것인지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과거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해서 많은 칼로리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비만에 노출되기가 쉽고 결국은 이것이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음식을 식사를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칼로리는 많이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간은 정말로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양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되면 결국은 지방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끼니를 세 끼를 다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활동량이 많으신 점심때 한 반 정도 섭취하신다고 생각하고 아침은 한 20%, 나머지 30%는 한 저녁 식사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분해가 늦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은 소량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소량의 단백질이라 하면 계란 한 개, 그런데 계란도 프라이를 하게 되면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어프라이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삶거나 구운 계란 아니면 계란찜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콩으로 만든 두부도 좋은 단백질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냥 두부는 맛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연두부 같은 것을 소량의 간장을 곁들여서 먹게 되면 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걸 준비하시기 힘들다 하면은 두유, 그 중에서도 설탕이 들지 않은 담백한 맛,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지방 우유를 섭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과 저녁 같은 경우도 밥,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은 소량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밥과 같은 경우는 한 반 공기 정도, 빵 하나 정도, 국수도 소량을 섭취하시고 꼭 반찬을 같이 드셔야 됩니다. 이 빵국수 같은

탄수화물만 섭취하게 되면은 다른 영양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소량만 섭취하시고 반찬을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양하게 나물 이런 것도 하시고 그리고 뭐 생선도 좋습니다. 그러나 생선도 조리하실 때 기름에 튀기는 방법은 피하시고 굽든지 찌든지 조리든지 기름을 안 쓰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를 하시되 일단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제 디저트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디저트로 뭐 사탕이나 과자라든지 음료수나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당뇨에도 좋지 않지만은 굉장히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피하시고 과일은 사실은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필요한데요. 과일도 절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나 배 같은 이런 경우도 한 3분의 1쪽 정도. 그래서 몇 끼마다 섭취해 주게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 다 먹게 되면은 결국은 일부만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소량을 섭취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시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제일 마지막 말씀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런 표현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것은 어떤 믿음인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받냐?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누굴 많이 도와주어서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인생의 고난,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라. 믿음으로 세상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 우리 헌금을 많이 드리면 기뻐하실까? 어떤 큰 일을 하면, 선교를 많이 하면 기뻐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걸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많죠. 돈도 필요하고 뭐 명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특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기에는 너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이라는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정말 고생하고 가진 거 다 쓰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해 보니까 좀 나아진 게 아니고 오히려 점점 더 안 좋아져가지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마음에는 특별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저 예수님이라면,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 예수님이라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잡아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 사이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콱 잡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 옷을 콱 잡았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혈류병에 근원이 말라서 고침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이런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깨달았죠. 명의 고침을 받았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놀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막 찾으시더니 이 여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많죠. 우리가 넘지 못하는 장벽들, 한계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형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믿음은 어떤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은 붙잡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믿음은 붙잡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아주 중요한 특징은 주님의 옷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여기서 손을 댄다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 성경이 원래 적혀있던 원래 헬라어에는 합토라는 단어로 적혀있어요. 합토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여러분 그 쩌다가 옷에 손이 닿은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내가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

주님의 옷을 뭐 해야지? 잡아야지 하는 의미가 이 합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옷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기 전에 먼저 붙잡은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그가 이제 고통 가운데 어느 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막 들었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같은데 선지자인데 그분은 어떤 병을 가졌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한 사람도 다 내쫓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무슨 문제든지 그분에게만 가면 다 해결이 된대 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가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두자로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하는 거를 그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뭐 우리는 그 길지 않아요. 한 30분 정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이 이야기 듣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앉은 분 가운데는 이제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딱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 카대? 그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뭐라 카대? 이런 거예요. 그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붙잡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지를 못해. 그냥 들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게 내 말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처음 오셨던,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 이 말씀이 나와 관계된 말씀인 것 같아. 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 어떻게 내 사정을 따라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생각을 하고 많은 말씀 가운데 한 단어라도 여러분 하나라도 붙잡으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붙잡는 거다. 붙잡는 거.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막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슴에, 또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은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여인은 말씀을 붙잡았죠. 그랬더니 여러분 옷을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겠다는 용기가 생겼고 정말로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이야기들, 뉴스, 소문을 우리도 모르게 붙잡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접한 뉴스들 혹은 여러분 뭐 유튜브들 수많은 소식들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야기는 가짜입니다. 그죠? 유튜브를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튜브를 하루에 평균 3시간을 본대, 3시간. 그죠? 3시간을 본대. 성경은 한 장도 안 보면서. 평균 하루에 여러분 유튜브를 3시간 보는데 그 3시간 보면은요, 그 안에 그 사람들을 많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막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고 한쪽으로 몰기도 하고 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에게 유익을 얻고 소득을 얻기 위해서 가짜라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듣고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뭐다? 가짜라는, 가짜. 그 문제는 뭐냐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요. 여러분,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 SNS가 AI에 의해서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은요. 내가 뭐 하나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틀면 뭐만 나와요? 그것만 나와요. 그것만. 심지어는요.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요. 내가 뭐가 먹고 싶다 했는데 핸드폰을 보면 그게 광고를 그걸 해요. 얘가 어떻게 내 머릿속에 들어왔나? 다 상술인 거, 상술.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

그러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가짜 세상에 함몰되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아서 거기에 작동되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 오늘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인생의 여러 가지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믿음을 붙잡았을 때 놀랍게도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인생의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그가 나오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는 그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남자, 여자, 우리나라는 그렇게 구분이 없지만 우리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남자, 여자는 뭐 엄청난 차이가 났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숫자를 헤아릴 때 아예 여자는요, 헤아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헤아리지도 않았어요. 아, 거기다가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여자에다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인생의 장벽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은 좀 특별한 질병이었어요. 혈루병이라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은, 피가 계속해서 하혈하는 겁니다. 하혈. 하혈하는 거. 일종의 부인병이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 자궁내막염이나 자궁암의 일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다 광야고 사막 지역인데 제대로 씻을 수도 없는데 피가 계속해서 몸에 계속 흐르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부정하다고 더럽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슨 취급을 받았냐면은 문둥병자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 자기에게 오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 돌을 던지고 쫓았듯이 혈루병이 거인 여인이 오면은 가까이만 와도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도 못 들어왔고 여러분 심지어 레위기에 보면은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게 한 병이 이 혈루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장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병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벌써 12년이나 되었어요. 우리가 감기 들려가지고 기침해가지고 한 달만 최근에 보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한 달을 기침하는 분이 한 달만 기침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기침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12년 동안 이 병에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고생고생하면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장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장벽이에요. 절망. 이제 다 끝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절망이라는 장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 놀랍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장벽들을 뛰어넘게 하고 뚫어버리게 하고 돌파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은 뭐냐면요. 수많은 장벽들을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했던 수많은 인생의 장벽을 믿음은 돌파하게 만듭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예수님 앞에 여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방인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병을 가졌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율법이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율법의 장벽도 예수님께 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힘든 자도 오라. 인생에 절망한 자도 오라. 아무것도 없어도 오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몸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강력한 힘입니다.
믿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래요. 그 이유는요.

믿음은 강력한 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수많은 장벽이, 질병이라는 장벽이, 인간관계의 장벽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절망이라는 장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은 그걸 뛰어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이겨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돌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넘지 못한 장벽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그 질병 때문에 수많은 한계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그 절망이라는 장벽 속에 갇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그냥 건강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이것을 이겨내게 한다는. 여러분,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장벽을 넘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왔을 때 동시에 세 가지 복을 받아버립니다. 세 가지 복.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주십니다. 뭘 주시냐면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뭐 했으니? 구원했으니, 구원했으니. 여러분, 사실은요, 병이 낫는 것보다 이 여인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12년 동안 혈루병인데, 이 혈루병이 낫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복이 뭐냐면은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이 여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12년 동안 아팠던 이 혈루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나았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아팠을까요? 한 번도 안 아팠으면 지금 여기 있겠죠? 또 다른 질병이 왔을 거예요. 또 다른 아픔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뭐 질병 없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또 다른 아픔도 오고 또 다른 뭐 여러분 질병도 와가지고 결국 나이도 들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었겠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거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암투병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막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분도 있고, 지금 심한 희망이 안 보이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축복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너스를 하나를 더 줘요. 보너스로. 뭘 주시냐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자, 지금까지 이 여인에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제일 문제는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희망도 없고 평안이 없었어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사람도 만나지 못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잠을 자지 못해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여러분,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뭐예요?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네가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힘든 일이 올 수도 있고 이 혈류병보다 훨씬 더 아픈 질병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는 구원받았으니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늘의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돈이 많아지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져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0: 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아서 평안한 사람보다 돈이 많아서 잠 못 자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져봤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돈이 많아지면 평안했다가, 돈이 좀 부족하면은 평안이 사라졌다가, 일이 잘 되면 평안했다가, 일이 좀 안 되면은 뭐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땅은 늘 요동치는 거예요, 늘.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요, 땅에서 찾으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거 찾으려고 하면은요,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흔히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낚시하러 가가지고 내가 큰 고기를 한 마리 잡으면 너무 기분 좋고 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내보다 더 큰 걸 잡으면 갑자기 그 기쁨이 사라졌다가 그 사람이 잡아 올리다가 그 고기가 놓치면 다시 더 기뻐졌다가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집값이 확 올라가면 너무 기뻤다가, 그죠? 옆집 사람 집이 더 올라가면 다시 기분 나빴다가, 그 집값이 뚝 떨어지면 다시 좋았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늘 우울했는데, 늘 우울했는데, 그 때문에 자식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식 낳고 나니까 자식이 괴롭혀서 우울하고, 손주가 집에 안 오니까 늘 우울했는데, 집에 와서 막상 오니까 힘들어가지고 우울하고, 와도 좋은데 가니까 더 좋고,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정말로 얻어야 될 것은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도 아마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져온 인생의 짐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저는 오늘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땅에 매여 삽니다. 인생의 문제에, 돈의 문제에, 관계의 문제에 해결하지도 않나, 늘 요동치는 것에 매여가지고, 이거 해결되면은, 이거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풀리면은 될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인생은 파도처럼 또 하나의 파도가 없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 태풍이 와도 그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에 확신이 있으면,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뭘 붙잡고 가실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갈 때 뭘 붙잡고 가실래요? 그거 붙잡고 한 주간 사세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실 겁니다.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견디게 해주실 겁니다. 돌파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에 위치한 부니엘교회 김도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 864국의 6111번 부니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국의 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

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잇는 통로라고 하죠.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방법이 한두 가지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크고 놀라운 방법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애청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33번으로 50분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기다리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역대하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함께하신다는 의미는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장 1절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견고하여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심히 창대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매우 강하게 하신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후원자로 삼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으십니다. 심히 창대케 하심으로 은혜 속에서 점점 강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소망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터치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내놓는 자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자나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감찰하사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6월 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첫 번째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7087님 사연인데요. 친정어머니가 오늘 큰 병원의 혈액종양내과에 진료를 봅니다. 82세시고 배에 복수가 차고 발에도 부종이 있고 동네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오늘 진료를 받게 됩니다. 숨도 많이 차합니다. 저희는 수술하지 않고 약으로 나았으면 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주님의 손길, 치료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드리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절에 매일 갑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목사님.
1: 예, 7087님. 아,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힘드실 네. 것 같습니다.
0: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예. 네.
1: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줄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7087님, 이 시간 친정어머니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또 많으시고 최근에 또 숨도 부쩍 많이 힘들어하시고 쉬시는데 배에 복수가 차고 발에 부종이 부어서 이제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최선의 결과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으로 나올 수 있다면 약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또 수술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형편이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순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져 주옵소서. 아멘. 터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기도할 때에 주여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계속해서 921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조카 박유성이 이달 말에 해군에서 전역을 합니다. 2학기 복학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0: 진로 방향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도 믿음의 신실한 교수님과 학우들을 만나는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드립니다 하셨어요.
1: 예, 921호님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해군에서 전역을 앞두고 있는 박유성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915님의 기도 제목처럼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강해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도 대학에 입학했지만 적성에 잘 맞지 않아서 반수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려운 화학 공부를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식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잘 적응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학교 생활 속에서 믿음의 신실한 교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좋은 학우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카 우리 박유성 형제를 통하여 아버지는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목사님,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믿음 있는 다음 세대를 찾고 계시니까요. 주님 앞에 뜻을 두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다음은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라의 큰일을 치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는 사연 주셨어요.
1: 예, 어제 또 우리가 선거를 치렀는데
0: 네.
1: 어제
0: 네.
1: 또 이 선거를 통해서 위정자들이 또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큰 일을 또 치르게 하시고 이제 선거가 잘 치러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될 위정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목사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몇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걱정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첫째는 내 기도를 들으실까? 당연히 들으시겠죠.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네. 또 한 가지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것도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1: 죄인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0: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샵 0933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혹여 본인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은 지켜드립니다. 계속해서 9700님의 기도 제목은요. 저는 광주 집을 잘 정리해서 다음 주인에게 이것을 잘 팔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 계약 과정에서도 또 주님 맡기신 재정이 어려움 없이 잘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또 이사 갈 수 있는 새 집을 잘 찾을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기도 제목이 큽니다. 목사님.
1: 예. 네. 9700번 청지자님, 기도 제목

0: 뜻대로 하나님이 세세하게 세밀하게 응답해 주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광주집을 잘 정리해서 양도하는 문제를 놓고 또 새로운 집을 찾아서 들어가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9700번 우리 청취자님에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인간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아멘.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처럼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귀한 새 집을 잘 찾는 것을 통해 주님이 만나게 하실 믿음의 배우자와 이곳에서 함께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며 아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계속해서 6277님 기도 제목은요. 군대 간 아들이 자대 배치를 받고 현재 훈련 중입니다. 근데 너무나 힘들어해서 앞으로 군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예, 6277님 마음이 참 편안하지 못하시겠어요. 저도 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전에 저희 아들 보낼 때 생각이 나네요. 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시겠지만 우리 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6277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군대를 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 훈련 과정에서 힘들어해서 안타까움을 우리가 자아내며 이 시간 이 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좋은 주위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 과정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술술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1: 아멘.
0: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강인하고 내면이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귀한 아들 되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군생활에 남은 모든 부분들도 주님께서 샬롬의 은혜로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계속해서 3923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고향 친구 이광준, 유미숙 부부 그리고 명선, 채연 이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 완악한 마음 녹여주시고 움직여주시고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셔서 구원열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사연 주셨습니다.
0: 예, 삼구이사님
1: 네.
0: 영혼을 놓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기도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시고
1: 아멘.
0: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삼구이사님이 고향 친구 이광준, 유미숙 부부 그리고 명선이 채연이 가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며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 가운데 터치하여 주셔서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풀어주옵소서, 움직여주옵소서.
1: 아멘.
0: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구원 열차에 승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영혼 구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보라.

0: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샵 0933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지금 시각이 11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건강한 교회 이상한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인간관계에 요즘 많은 실망을 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마음 아픈 순간이 많은 요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 예.
0: 사람은 늘 실망을 주잖아요, 목사님. 예.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를 나가는 거죠. 네.
1: 예.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심이 이 시간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에 지친 익명의 성도가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사람들은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들의 영혼이 성숙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0: 아멘,
1: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0: 아멘,
1: 습관이 바뀌게 하시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영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위로가 되며 기도하는 대상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다음은 523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달 저희는 교회에서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함께 준비하는 과정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출국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또 몽골 땅에서 만날 영혼들에게 주님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1: 네. 예. 무조건 저는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예, 또 좋은 교회 다니시면서 또 같이 함께 단기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가시는 우리 5235님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5235님 다음 달 교회에서 가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몽골로 단기 선교 가기 위하여 언어도 준비할 것이고 또 팀워크도 함께 준비하며 또 어떻게 가서 선교의 현장을 도울지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위에 주여 주님의 함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0: 아멘,
1: 몽골로 출국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몽골 땅에서 만날 영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그 영혼들을 붙여주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0: 아멘,
1: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승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533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직장 생활을 즐겁게 잘하고 있는 저의 손녀딸,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고 몸살이 나서 출근을 못한 상태입니다. 건강하게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힘주시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네요.
1: 아, 예. 네.

0: 정말 오늘 기도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338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손녀딸이 직장 생활을 또 잘 감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또 원치 않게 열이 많이 나고 목이 완전히 잠기고 몸살이 나서 출근을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가셔서 목 위에 안수 안찰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터치가 일어나게 하셔서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목이 풀리게 하시고 몸살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장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손녀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몸의 연약함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이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소망의 기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 제목들은 월요일에 이어서 방송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이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89.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지난주에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은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무슨 소망이요? 죽은 소망이에요. 뭐 소망도 죽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 소망의 특징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지는 소망이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는 소망입니다. 썩어지는 소망.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는 산 소망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인지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아유, 뭐 구원 받았다니까 감사하고 좋은데 잘 살아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 한번 있다가 반드시 떠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노, 안 갑니다. 이래서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분은 죽습니다. 그때에 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 할렐루야. 썩은 소망은 있다가 없어지는 소망. 세상의 소망은 더러운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썩은 소망을 위하여서 죄 짓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다투고 남을 짓밟고 이래서 그거라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소망은 거룩한 소망입니다. 거룩한 산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싸울 일도 없고 죄 지을 일도 없고 남을 해칠 일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갖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소망, 땅의 소망, 죽은 소망은 쇠하여집니다. 아무리 견고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 없어지고 쇠해집니다. 그러나 산 소망은 날마다 더 밝혀지는 소망입니다. 뚜렷해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산 소망을 가졌다는 건 얼마나 축복되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그거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산소망은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 그랬어요. 예수님 올 때부터 다시 재림할 때 시간을 말세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재림할 직전을 가지고 말세 끝, 말세 지말.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날 거다. 난리가 일어날 거다. 소문이 날 거다. 이름 모를 병들도 생길 것이다.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 마음이 강박해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하나님 안 믿고 사사로운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이를 좋아할 것이다. 그런 말씀 들으면 야,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세지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지는 몰라.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느낄 때 야,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는 징조를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말세에 나중에 예비해진 구원을 얻기 위하여 기독교의 구원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하게. 또 받으러 가요. 또 완전히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뭐요? 구원 받았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이렇게 받았으니 과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을 뭐 옮겼느니라 과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받은 거 알아요. 자, 기독교가 아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노력과 정성과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걸 알고 살아가고 천국 갈 줄 알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아직도 사단이 있고 우리가 온전하게 또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지 않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완전한데 더 받아야 될게 있어. 육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할 때 갈 완전한 나라는 우리 몸도 변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입고, 욕이 뭐예요? 우리 몸으로 지은 죄가 많잖아요. 이 몸이 죗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켜 준 영광스러운 몸이 돼요. 약한 몸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고 하나님 나라에 변화된 몸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몸입니다. 또 육의 몸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고 피곤하고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몸 주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완전히 받았고 완전히 받으러 가고 완전히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구원은 받았고 이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러 가고 이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래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구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이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내가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 주로 마음속에 모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그게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음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겁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랬다고 해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는 버려운 자니라. 구원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니라. 여기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1절부터 11절까지 뭐라고 하시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예요. 반드시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걸 얘기지 아니하고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거룩한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동정에게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왜?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이니까 마귀에서 건질 분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이걸 우리가 주님의 고난 죽으심 왜 예수님이 그래 고난 당하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걸 다 당하시고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노력이 아니고 그분을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죄인 인간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놀리고 예수님을 심판해서 못 받고 네가 그러면 기도해봐라. 하나님 너를 건지는가 보자. 너무나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대답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은요. 죄 많은 사람이 죄 없는 사람 보고 정죄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보고 심판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그 이 세상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세상이 그래요. 그 모든 걸 당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뭐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예배 잘 드리고 찬송 잘하고 전다고 헌금 잘하고 그 믿음이 좋은 거지만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삶 속에 인정하고 대접하느냐 이게 믿음이 좋다 안 좋다예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헌신 잘하면서 늘 자기 마음에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기 성질대로 하고 그건 사람들 볼 때 믿음 좋은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볼 때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예를 들면 사업 나는 사업이 막 성공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사업 어떨까요? 때려치아라 이러면 때려치기가 쉽겠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건 그분이 결정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게 주인이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믿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라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포기하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선하고 복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 됩니다. 듀나미스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 단단한 바위도 구멍을 뚫어서 다이나마이트를 내서 불어붙이면 빵! 하고 바위가 깨지듯이 복음의 폭발적 능력 어떤 능력이냐?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사단에서 해방되고 지옥권세에서 해방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사망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사탄에서, 죄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마귀를. 우리 힘으로 죄를 못 이겨요. 죽음을 못 이겨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백세나 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에 대한 이삭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인자야. 내가 이끄는 대로 가라. 가보니까 애속을 골짜기에 뼈들이 뼈들이 햇빛에 말라가지고 어글어글하고 다 부러졌는데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을 전해라. 뼈들이 붙으라고 전해라. 우두우두우두 뼈가 다 붙어. 힘줄이 입혀주고 살이 입혀져라. 했더니 말씀대로 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막 힘줄도 물고 살도 붙고 사람 몸중에 사람이 되어있어요. 움직이지 못해. 생기를 명해라. 속에 들어가라. 생겨들 때 살아있는데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있어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보호한다. 예수님이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군대도 못 뺏고 원자폭탄도 못 뺏고 장군도 못 뺏고 마귀도 못 뺏어갑니다. 왜?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여, 소중한 자여,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불신자에게도 악하게 하지 말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막 저주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이거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자를 내가 막 욕하고 간덩어리도 크다. 담대하다.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우리가 정죄한다고 그게 정죄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으면 그의 아들을 조롱받고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시며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이룰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끝까지 믿음 지켜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이 재림한 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확신하게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입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가 세상 것 좀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니 안 믿느니 뭐 그 바보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그래 바보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확신 주님이 지키는데 그런데도 이 땅에는 아직 사탄이 머리 깨지면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잠깐 근심한다고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심이니까 오히려 너희가 더 기뻐하게 되리라. 왜 그렇다고요?

잠깐 시련, 이 시련이라는 바깥에서 오는 시련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손해보고 말씀 듣게 하면 왕따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 전부 다 외부적인 그 시험 때문에. 왜 그렇다고요? 보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금은 산에 가서 금광석을 캘 때 금맛, 순금맛 쫙 나오지 않습니다. 돌에 금이 붙어 있어요. 그 돌을 캐가지고 용광로에 넣어서 녹입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밑에 흐르는 금만 모아놔야 이게 순금이 돼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 신앙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 교만도 섞여 있고 세상적인 것도 섞여 있고 욕심도 섞여 있고 혈기도 있고 세상적 욕망에서 사명도 없고 이 불순물이 가득 있는데 이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면서 자꾸 불순물을 걸러내야 돼. 제가 고생 목회한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얼굴 볼 때는 고생 안 한 같이 보이는데 많이 했어요. 자세히 보면 겁 많이 갔어요. 근데 가마생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 고생 때문에 낮아지고 기도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주를 알게 되고 성도가 소중함을 알게 되고 주의 은혜를 알아서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야 고난이 참 힘든 거지만 나에게 그래라도 이런 믿음이라도 있게 한 건 고난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로에서 불순물을 빼듯이 순금같이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 믿는 것 때문에 평생 감사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한 분 믿는 것 때문에 누구한테나 당당하고 자랑하고 싶고 예수 믿으면서도 핸드백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이거 아니고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 믿음이 금같이 순수해요. 나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거 많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뱃습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최고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이 믿음이 불순물이 가득해서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남 비판하기 좋아하고 죄지고 오만 것 다 하다가 근본이 불 가운데 구원 받으면 칭찬 받을 게 없지. 부끄러운 건 받으면 칭찬 받을 게 없지. 연단을 통해서 순금 같은 순수한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는 예수님만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믿음이 되면 칭찬만 그 시련을 통해서 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이 돼 칭찬받는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중숭하고 지내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도 그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같이 못나고 허물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래 쓰임받게 하니 너무너무 감사.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지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사람 되나요? 안 되지. 영광과 그랬습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죄인 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

0: 아니야. 할렐루야. 영광과 총기로.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불순물 같은 신앙을 빼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영광 같은 상급을 준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이 오면은 잠깐 근심합니다. 인간이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낮아지고 주님 바라보고 앞에 나아가므로 기쁨이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가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사람들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런 존귀한 자가 만들어 주신 것은 거룩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또 특별히 기도해서 초청주일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구원받지 못했던 걸 내가 통회하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의 모든 불신앙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초청되며 말씀 들을 때 믿음과 화합하여 구원 얻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해서 초청하고 안 되면 다음에 하고. 왜? 예수가 영생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어려움 당하거든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받으며 존귀한 자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간추인부와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에 위치한 양산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386-0091 양산 온누리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6월 5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종교사학의 설립정신 보장과 내년 평양대부흥 120주년 기념

0: 이념사업 연합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어제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법 개정안의 개방이사 비율 확대 조항에 종교사학의 정체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기하성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에는 특수성과 설립 목적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획일적 교육 탈피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단장들은 오는 10월 정기총회 이후 평양대부흥 120주년 기념사업 연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올해 부활절 예배 헌금 1억 원을 쪽방촌과 탈북민 등 소외계층 지원에 전액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120년차 총회장에 추대된 이규영 목사가 다음 세대 부흥과 교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선교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신임 총회장 이규용 목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교단 창립 120주년은 영적, 물적 자산을 총망라해 도약해야 할 거룩한 변곡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다음 세대를 위해 영상이 결합한 디지털 공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주 7일 신앙교육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목사는 서울신학대를 비롯한 지방신학교 학생들이 공통된 신학언어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필수 교과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 형성과 교회 공동체의 성품을 올바르게 인도해줄 기독교 고전이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타고난 기질의 한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비결을 담은 팀 라헤이 목사의 성령과 기질 뉴 에디션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세상의 냉소와 달리 성경은 완고한 기질의 벽을 깨고 새롭게 피어난 베드로의 역동적인 반전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미국 복음주의 저술가 팀 라헤이 목사의 대표작 성령과 기질은 인간의 성향을 네 가지 기본 기질로 분석하며 기질의 잣대를 타인을 비판하는 도구가 아닌 복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이해의 징검다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자는 33년이 넘는 목회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분노와 두려움 같은 정서적 문제의 가장 안전한 처방전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저자는 성령이 주시는 희락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며 사탄은 오늘의 은혜로 내일의 염려까지 짊어지게 해 우리 영혼을 짓누르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야말로 인간의 모든 천성적인 약점을 이길 하늘의 자원이라고 재현했습니다. 저자는 서로의 기질을 이해하고 품어줄 때 가정과 교회가 비로소 친절히 흐르는 정원으로 변모할 수 있다며 책에 수록된 기질 테스트를 활용해 새로운 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사학회는 제168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최영근 교수를 선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학회는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위기시대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독교 신학의 과제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한신대학교 김주한 교수는 복합위기 현실 속에서 정의 없는 평화는 지배권력의 체제 유지 논리로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민중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평화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학회 발전에 기여한 양정호 교수는 마르틴 루터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영남지역 목회자 양성의 요람인 영남신학대학교가 이사장 이취임 예식을 열고 뒤에서 낮게 섬기는 청재계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학교 발전과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지난달 2일 대강당에서 제168차 세역의 일환으로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제33대 김주선 목사의 이임과 제34대 서동호 목사의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공포했습니다. 신임 이사장 서동호 목사는 취임사에서 이사장의 자리는 앞에 서는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뒤에서 돕는 섬김의 자리라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식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증경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설교를 통해 형통한 사람 요셉처럼 신임 임원진과 학교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ABC.
2: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0: 하셨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며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40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600년을 걸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각 곳마다 그 말씀이 기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인간 저자라고도 불어요. 바울이 썼다, 다윗이 썼다, 예레미야가 썼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일 뿐 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고 실천한다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기에 사사로 말하고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해서 성령이 문제지고 성령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마치 모세나 다윗, 바울이 쓴 책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바울의 사상을 말하고 요한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서로 토론하고 물고 찍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이유다 이거예요. 성경을 인간 저자로 쓴 책이라고 생각하면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목회를 하려면은 이것부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가르쳐서 좋은 목회자를 양성시킨 다음에 신학자가 성경을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밑에 깔고 전문적인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판도가 다르는 거예요. 생각하는 이미지가 전부 다르는 거예요. 학문으로서 신학의 한계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인간의 저자라고 성경을 아는 것과의 하늘과 땅이요. 완전히 디퍼런트야. 완전히 달라. 성경을 믿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 말씀이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칼빈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여길 때 비로소 신자들은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기독교 강요 1권 7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프레이스가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태극기를 달고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는 결코 당연한 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현충일을 통해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떠올려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나아가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하고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동방현주의 광야의 감사 이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내일이 현충일이라서 오늘은 또 현충일을 앞두고 희생과 감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살아갑니다. 그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분들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셨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섬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 최악이었을 때에도 그것을 알고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최악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감사할 이유를 한번 세어보면 어떨까요? 숨쉬고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발견할 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방금 찬양에서도 그랬죠? 작은 감사에도 더 큰 감사로 날 채우신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되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두 곡의 찬양 같이 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메들리 찬양이었어요. 주의 진리 위해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군병들아. 네, 이 군인 같은 믿음의 군사 같은 찬송 세 가지의 메들리 곡이었고요. 주의 십자가 감사하네 바탕색의 찬양으로 또 같이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6832번님이요. 방송 들으면서 항상 감사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멘. 네, 일상 속에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 감사 제목들이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죠. 5174번님, 우리 손주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손주들이 평화로운 세상 안에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심겨져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또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또한 감사의 제목이죠. 요즘에 회사 일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방송을 들으면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힘이 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하루 보내시겠다고 다짐의 문자 1469번님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덕분에 더 힘내시길 바래요. 0084번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시니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8129번님은요, 남편이 5년 전 의료 사고로 신경을 다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잘 못 걷다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재활 운동을 해서 지금은 걷게 되었습니다.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남편과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해요. 라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남편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저도 이 문자를 읽는데 괜히 코끝이 찡해지네요. 네, 우리 남편분 좌절하지 않고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신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그 자체로 멋지고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의 이 사연들이요. 또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줄

믿어요. 멋지고 앞으로의 삶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 아무데나 흔들리는 저의 마음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중심 세워주세요. 오늘도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5728번님. 네,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7460번님, 오늘의 오프닝 말씀도 참 좋네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라고 또 사연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상에 대한 감사 놓치지 않고요. 이 감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는 날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단지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분명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이웃

을 지켜야 되니까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실 우리 신앙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 그 길이 쉽거나 편해서 가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살려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가정의 믿음일 수도 있고요.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포기하지 않는 기도 제목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편한 길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의미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새 힘 주실 거고요. 주님으로 인해 얻는 그 새 힘으로 오늘도 더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안일함으로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첫째, 죄가 시작됩니다.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해요. 우기인 겨울을 지나 전쟁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고 왕들이 마땅히 전쟁터로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서 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고 합니다. 다윗은 요압과 군대는 다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남아 있었어요. 물론 왕이 후방에서 해야 할 일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번 전쟁은 언약궤가 함께 나가는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직접 안 가도 되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 승리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도 견고해졌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승리 이후에 찾아왔어요.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보다 안정되고 편안할 때 더 쉽게 무너집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놓치는 순간부터 죄가 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하며 직장과 가정을 붙들었는데 조금 안정되고 익숙해지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예배도 대충 드리고 말씀도 건성으로 보고 사명보다 편안함을 더 찾게 되지요. 그런데 죄는 바로 그런 안일함을 틈타 들어옵니다.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라고 해요.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적 없이 거닐다 보면 반드시 보이는 것이 생깁니다. 쇼핑하러 가면 사고 싶은 것이 눈에 들어오고 거리를 배회하면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정신없이 전쟁하며 살아왔는데 한가롭게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 보니 보이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고 하지요. 물론 밧세바의 태도도 조심스럽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어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죄는 상황 자체보다 내 안의 틈 때문에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미 많은 처첩을 두고 있었고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승리하게 되니 자기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바로 그 약점을 틈탑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안 넘어질 거야 하며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안일함 속에 머물러 있으면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안일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며 죄의 유혹 앞에 나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안에 사탄이 틈타기 쉬운 약점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둘째, 죄가 끝까지 달려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본 후 거기서 멈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미 마음속에 음욕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알아보니 누구입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아요. 밧세바는 유부녀입니다. 게다가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된 용사였고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 역시 다윗 측근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냥 보는 것 같고 그냥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만 죄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라고 해요. 결국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 밧세바를 불러들여요. 여기서 이미 간음의 죄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합니다. 밧세바가 정결 예식을 마친 직후였기에 다윗은 계산상 임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치밀하게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죄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5절에 결국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알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이렇게까지 하셔서라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다윗 안에 계속 숨겨져 있던 여자 중독과 욕망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죄 가운데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드러내셔서 회개로 이끄십니다. 죄는 늘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국 숨길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는 초기에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계속 달려가고 있는 죄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합리화하며 죄를 숨기려 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는 사건이 그저 심판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은혜임을 믿습니까? 백수로 보낸 6개월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회사에 정착했지만 다윗처럼 안일해져 회사를 무시했음을 회개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려서부터 자기 열심이 강했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취업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힘을 빼시고자 졸업 후 6개월간 백수로 지내게 하셨지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교만이 철저히 무너지고 우울증과 무력감으로 힘들어져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공과 무관한 여러 회사를 거치며 제가 얼마나 저의 열심을 무기 삼아 표정과 말투,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회개도 잠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7년 차가 되니 처음에 낮은 마음을 다 잊고 또다시 제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상사를 한심해하고 나는 이 회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며 회사를 무시해요. 또한 급여에 대해 마음속으로 불평하며 임원진과의 연봉 협상 자리에서는 은근히 상사를 까내리고 제가 한 일을 과시하며 한없이 계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판단에 따라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동안의 전쟁에서 이긴 것인데 이를 잊고 안일하게 행동한 것이지요. 회사에서 제 입지를 높이고 인정받기를 바라며 열심을 낸 제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의 회사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딱 맞는 환경임을 고백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사와 회사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큐티를 먼저 하며 겸손과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한가롭게 거닐다가 조금 마음을 놓았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깨우시며 다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킴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처럼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안일함 가운데 머무르는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고 기도와 말씀보다 익숙함과 게으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한가롭게 거닐다가 죄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0: 하며 방심하다가 죄에 넘어지곤 합니다. 주여,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말씀 앞에 깨어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죄의 길에서 속히 돌이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설령 죄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저희의 죄를 드러내시는 사건을 심판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여기며 회개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옷 만든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재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조미료 자연한알과 함께합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꼭 특별한 건강법이나 비법이 있는 건 아니다. 100세가 넘은 장수자들을 직접 인터뷰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 성격이 참 낙천적이고 여유가 있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 가만히 있기보다 늘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분들

0: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협회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온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수의 비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 나한테 뭐 건강의 비결이 뭐냐. 부지런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게 내 건강의 비결이다.
0: 네.
1: 그런데 성경에 우리 연수가 70년인데 더 살면 80.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90, 100세가 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드물어주시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부지런히 좋은 일 하면은 오래오래 살 거예요.
0: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수의 비결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삶의 회복을 돕는 공동체가

0: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17년째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이은자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0: 이은자 선교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선교 사명이 중요하고, 네. 근데 직장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 직장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가 보면은 언제 시간을 내서 양쪽에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0: 저는 그래서 오후에 근무를 하고 오전에는 봉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근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0: 델타 항공이에요. 델타 항공.
1: 델타 항공에, 네. 중책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이 중요하다고 느끼죠?
0: 저는 공항이, 국제공항이 제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스케줄도 제가 뭐 오전에 그것도 근무하고 제가 스케줄을 할 수 있는데 선교가 지기 때문에 제가 그 스케줄을 맞춰서.
1: 그럼 지금 한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0: 지금 여의도 수목원교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52회.
1: 그 옛날에 조 목사님이 시작해서, 네, 이영훈, 네. 목사님이 계속 이어가고, 네, 있죠. 네. 이번에 선교사가 몇 명이나 왔어요?
0: 한 800명 넘게.
1: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네. 보낸 선교사.
0: 네네.
1: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
0: 그렇죠.
1: 이렇게, 네. 이 선교사님 단체 같은데.
0: 네.
1: 내가 궁금한 게 그 단체가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면 누가 하며 뭐를 해요?
0: 저희는 이제 인미션 아가페.
1: 예.
0: 미션 아가페라는 그 단체를 제가 한 19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노숙자라는 그.
1: 미국엔 노숙자가 많죠?
0: 많아요. 예, 노숙자를 이제 도와달라는 그 어느 목사님의 이제 요청을 받고 노숙자라는 그 단어를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세 명이서 현재 지금 제임스 송하고 제임스 리 저희 오빠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17년 전에 미션 아가페라는 단체를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매주 한 800명 정도 식사 대접을 하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1: 교도소도 가고 근데 교도소 가기가 어렵잖아요.
0: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도소 방문이 참 어려워져가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물품은 저희가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1: 그러면은 이 노숙자 단체를 위해서 지금 식사를 보내주고.
0: 네.
1: 근데 이제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또 멕시코도 갔다 오고 또
0: 저희는 이제
1: 큐바도 갔다 오고.
0: 쿠바, 그 다음에 페루. 페루는 한 10년 동안 그동안 이제 페루에서 히카마루카라는 그 동네, 산동네에다 어린이들 축구단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리그해서, 파이널 리그해서 그 동네 잔치를 해줘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한테 문이.
1: 자비량으로.
0: 다 자비량입니다. 그래서 저도 월급 받아서 월급도 모자라요.
1: 그렇게, 네. 이제 하면서 본인들에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0: 저희가 힘이 나죠. 봉사하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참 감사한 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감사하고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애틀랜타 공항이 제일 크고 바쁘잖아요. 거기에 전 세계 사람을 만나서 제가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제가 씨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딴 데 가지 않고 그냥 공항에서 하면서 근데 또 하나님 문 열어주셔서 한 10년 전에는 페루에 가서 그렇게 해서 잘 했고요. 4년 전에는 이제 쿠바를 우연하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1: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얼른 가요?
0: 어디를?
1: 단체.
0: 저희는 그냥 우리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자비량이고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명 갑니다. 그러면 각자들 다 알아서 각자 거기도 자비량으로 다 해서 갑니다. 그래도 한 번도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 지금 극동방송국 70년 운영하시듯이
1: 그러면 이제 가서 복음도, 네. 전하지만은, 네. 그 사람들에게 뭐 흔 옷도 주고 새 옷도
0: 그럼요.
1: 주고
0: 그럼요. 그래서 델타항공에 감사한 게 가방에 리미트가 뭐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요.
2: 와.
0: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네. 미리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저희 회사에 너무 감사하죠.
1: 코로나 기간에,
0: 네.
1: 그 기간에는 뭐 여행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0: 네.
1: 애로사항이 좀 있었겠네요.
0: 그럼요. 코로나 때는 완전히 그 몽세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때 비행기는 뜨지만 그렇게 못했는데 코로나 때도 저희는 보낼 수 있는 건 다 보내고

0: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가장 그런 활동을 하는 중에서 인상에 남고 아,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1: 어, 그럼요. 많죠.
0: 언제?
1: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런 노숙자 행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돈이 많이 들고 또 많은 행사를 이렇게 단체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자른 거 채워주시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정말 제가 행사를 할 때마다 또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네. 진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 그 노숙자들과 함께하다 보면 좀 힘든 순간들도 있고 그렇죠. 무서운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순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1: 노숙자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네. 교도소 사역. 아. 교도소 사역에 처음 갔을 때 그 살인자들만 다 있는데 그분들을 접수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꿈에 막 나타나고 막 제가 잡혀가는 그런 꿈이 생기고 막 이랬는데 네. 막상 가서 썰빙을 하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인을 했을까 정말 너무 눈동자가 너무 순수하고 그냥 그분들 섬길 때 아, 정말 한순간에 잘못으로 이러는구나 저희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는 잡혀가진 않았지만 우리도 죄인이니까 네. 그분들 섬기면서 정말
0: 그럼부터 사랑의 전포라는 게 뭐예요?
1: 사랑의 전포는 저희가 이제 노숙자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불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사랑의 전포를 새 거를 사서 이제 여름에 8월 달에 한 600벌에서 700벌을 사요. 사서 이제 11월 달부터 나눠주고 있어요.
0: 저 그 노숙자들의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노숙에서 떠나서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1: 어이, 그럼요. 예. 우리가 노숙자를 이제 돌보다가 돌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매주 식사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도 보내고 거기 이제 학교에 가서 직업학교에 가서 하고 지금은 학교 선생님 되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타주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하면서 미션아가 배우에서 기도해주고 1년에 한 번씩 또 저희들한테 와서 모여서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참 보람 있죠, 정말.
2: 네, 네. 정말 그렇게 함께하다 보면 그런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노숙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1: 많죠.
2: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1: 한 분은 이제 살인자로 해서 감옥에 오래 있다가 나오셨는데 이제 노숙자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갈 데가 또 없으니까 노숙자가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한 1년 반 2년 계속 사랑으로 하고 집도 구해서 또 같이 그 집안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고 해서 같이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에서 졸업해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일자리를 터했을 때 너무 감사하죠.
2: 예, 할렐루야.
1: 정말 그게 우리 네. 식구가 되고.
2: 아, 예. 네, 맞습니다.
0: 근데 저 소수가 선교위원들이 하니까 별로 의견 충돌은 없을 텐데 네. 만약 어떤 때 이제 그 사람들끼리 여기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낫다.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러한 의견에
1: 그렇죠. 저희는 뭐 이제 뭐 세네 명이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제임스 송은 이제 애틀란타 로컬 홈레스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것만 담당하고 저는 이제 또 주류사회 단체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오빠 제임스 리는 이제 해외 쿠바나 이제 페루나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한 발짝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다고 기도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세 명이서 17년 동안 뭐 나름대로의 마음이 안 맞을 때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오게 해준 게 감사하죠.
0: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에만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아가페
1: 한국에도 선교? 사실은 오픈을 해놨었어요. 한 15년 전에. 그래서 베트남에 교회도 져주고 이 서울에도 이제 경기도에도 교회를 한번 져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0: 한국에 그 김원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예.
1: 그 쿠바나 페루 지역에서도 선교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쪽 현황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0: 예.
1: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0: 아, 쿠바는 저희도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한 4년 전에 접해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어렵지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경배하는 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정도로 욕심이 없어요. 그러고 하는데 아침에 빵조각 하나 배달받고 가서 이렇게 뭐 레이션 카든가 이렇게 해서 받고 그다음에 콩 조금 받고 뭐 밀가루 조금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불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편 없이 감사와 찬양하는데
1: 네.
0: 저희가 은혜를 받아요.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잠시 찬양 듣고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북동방송 어린아이들 하고 2년은 언제부터 맺었어요?
2: 목사님 25년 전에 목사님 뵙고 제가 찾아뵙고 이제 인사드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공항에 이제 애들이 지나가면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봉사죠 뭐.
1: 그런데 예. 선교사님은 미국은 몇 살에 가셨어요?
2: 저는 지금 40년 됐어요. 85년에.
1: 미국 예. 간지가?
2: 네.
1: 그때 공항에 들어간 거예요?
2: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조지아 스테이트 그 유니버시티에 학교 가는데 델타에서 한 6개월 프로젝트를 그 일본에 처음 취향을 했어요. 87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마케팅 프로그램 때문에 6개월 프로그램 좀 해달라고 그래서

0: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39년이 됐습니다.
1: 아. 예. 그런데 이 이선희 교사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해마다 네. 1월 셋째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죠.
0: 네, 네, 네.
1: 이제 그때는 거기서 기념식을 하는데 네. 우리 어린이 합창단 왜 거기 해마다 오라고 그래요, 걔들을?
0: 아, 그거는요. 그 전에 한번 그 지금 버니스 킹이 CEO인데 그 마틴 루터 킹 막내 딸 우연하게 그거를 봤나 봐요. 그래서 어린이의 합창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결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벌써 10년이 넘었죠. 예, 그렇게 해서 목사님 덕분에 정말 지금은 이제 그 1년의 국가 행사인데 그 국가 행사에 어린이 합창단이 제일 주목이에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매년.
1: 근데 해마다 보냈으면 좋은데. 네. 얘들이 자비량이로 가기 때문에 네네. 또 모금을 해야 되고 각 단체 13개의 어린이 합창단이 13 방송국에 소속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교회 가서 10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네. 저 그렇게 다 받아서 이걸 모아놓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가는데 네. 요새 비행기표가 보통이 아니대요.
0: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비싸서. 올랐죠? 예, 저희도 선교대회 때 보통 1,000명이 넘게 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요번에 많이 줄었죠? 못 오셨어요. 네. 예.
2: 그 어린이 합창단은 오랜 기간 이렇게 네. 또 함께 케어해 주셨고 김장하 목사님과도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네.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김장하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0: 아우, 너무 부지런하시고 정말 목사님 옆에서 뵐 때 제가 영광이고 제가 감사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목사님 오시면은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냥. 목사님의 스케줄에 맞추고, 뭐, 직장, 나름대로 제 직장 또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1: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늘 가는 애들마다, 네. 얼란타에 가보면은 한국의 날이 있더라고.
0: 한인의 날. 예, 예, 예.
1: 그럼
0: 예.
1: 그때 1년에 한 번씩.
0: 1년에 한 번씩.
1: 어떻게 저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가게 되면은.
0: 그렇죠.
1: 걔들이 거기서 또 가서 프로그램 해놓고.
0: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 공항에서 제가 이제 그 미주 한인의 재단 회장을 맡으면서 주정부를 통해서 이제 레졸루션 받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의 공항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고 코리안 아메리칸 네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서 목사님 늘 이제 1월 달에 어린이 합창단이 어느 단체가 오든지 그 지부가 오면은 기회가 되면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은 많이 했어요. 하고 이제 작년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한복의 날 그거를 또 제정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제정받아서 10월 21일 날이 한복의 날을 해서 한복 궁중 한복 쇼도 하고
1: 한복의 날에 그럼 한복 만드는
0: 아니요 여기 한국의 박현주 원장님이라는 그분이 한복기술진흥원 이제 원장님이신데 그분의 소품을 다 저희가 공수해서 이제 궁중 한복을 전시도 하고 또 이제 쇼도 하고 뭐 한복 한국 문화
1: 아니 한복을 알죠. 만드는 데가 있어요 알렌타도
0: 만드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 거는 이제 저희는 다 공수를 그 여기 한국에서
1: 그런데 전시를 하고
0: 예 전시를 합니다. 예.
2: K컬처가 굉장히 또 네. 붐이 일었으니까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 같은 그런 느낌도 그렇죠. 날 것 같네요. 어때요? 네.
0: 그러니까 외국에 살면은 그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저가 감사하게 이제 공항에서 이제 애틀랜타 국제공항 그 당국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한 두 달 동안 한복 전시를 해요. 그 거기 라비 지나서 맞아 그 TSA 지나면 그 자동차 있잖아요. 목사님 두리 프리샵 앞에 거기다가 전시를 하는데 전 세계 분이 오셔서 감탄하고 저희 한복에 감탄하고 가요.
1: 사랑해요. 한번 우리 네. 그럼 이선 교사님은 언제 예수를 믿었어요?
0: 저는요. 제가 일본에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미국 갔을 때 가자마자 몇 개월 만에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서 정말 1년 동안 병원에서 있으면서 거의 1년을 있으면서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0: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남편이 저보고 너는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하나 갖다 놓더라고요. 그때 저는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절에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희 한국에서도 절에 다녔고 그래서 그때 예수 영접했습니다.
1: 선교사님 그 남편분께서 그럼 전도하신 건가요?
0: 네.
1: 남편분은 원래 믿는 집안이셨고요.
0: 네.
1: 그렇게 남편분과 함께 그 사고를 당하신 이후에 만난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이란 분을 잘 몰랐으니까 어떤 느낌이셨을까 궁금한데요.
0: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에 그차 사고 나서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제 나름대로의 일본에서 이제 절에 다니다가 이제 했는데 여기서 절에를 미국 가니까 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막 이럴 때할수 있는 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저희 남편이 한국 교회 지금 이제 슈가로프 한인 교회 그 애틀랜타에서 거기를 절을 데려간 게 그때 당시 유학생들이 많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 밤새도록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저를 거기다 이제 등록해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목사님 사랑 많이 받고 지금 현재 이제 최봉수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가 제 마더 처치예요.
2: 그럼 앞으로 이 선교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앞으로 내가 비전이 있다면은 그게 뭐예요?
0: 저는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어요. 섬기는데 제가 섬기면서 제가 힘이 나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섬기는 거에 하면서 할수 있다면 이제 미션 아가페에 쉘터, 우리는 지금 쉘터도 없고 뭐 사무실도 그냥 빌려서 있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쉘터 하면서 어려우신 분들 정말 와서 계실 데가 없는 분들 그분들 돕고 살고 싶습니다.
2: 그러면 지금 또 그런데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 아가페의 선교회를.
0: 네.
2: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는 후원이 없으면 못하죠. 아무리 저희가 자비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 저희 미션 아가페 웹사이트에 보면 거기 그 후원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2: 웹사이트가
0: 네,
2: 있구만요.
0: 있습니다.
2: 미국에.
0: 네.
1: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라. 말씀에 일을 하면서 제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고 오직 겸손함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저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감격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보면은 극동방송 많이 듣는 것 같죠? 미국에서도 극동방송 앱으로 들을 수 있죠.
0: 저는 지금 전화에다가 앱 깔아놓고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전하고 그것도 이제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제주부터 서울 뭐 대전 다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들을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애틀랜타에서 극동방송국에서 할수 있는 거는 앱 깔아서 방송 선교사가 될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인사회에 뭐 부회장도 하고 이제 한인사회 많은 봉사 단체가 이제 해서 그 어르신들하고 우리 이제 그 한인이 한 20만 명이 넘어요.
1: 네.
0: 20만 명 넘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극동방송국 앱 들어보라고. 그러고 이제 앱 깔아주고 저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사연도 나눴는데요.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들께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 또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청취자분들에게 내가 알렌타를

0: 동정 가는데 그이 선교사님 좀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또 헌금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선교사님을 만나요?
1: 공항에는 뭐 제가 늘 있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드려도
0: 델타에
1: 되고요.
0: 가서 직원한테 리 슈립 아느냐?
1: 보통 직원들한테 이제 미쓰리 아니냐고 그러면은 거의들
0: 연락이
1: 아,
0: 되는구만요.
1: 네.
0: 예, 오케이. 그래, 우리가 갈때뭐 대부분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알렌탈 통하니까
1: 네, 알려주세요.
0: 많이들 가지요, 한국 사람들이.
1: 아우, 많죠.
0: 예. 앞으로의 비전이 뭐예요? 이것을 하고 좀 맞춰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 선교사님께서 어떠한 환상, 비전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1: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미션 아가페에 쉘터가 있으면 쉘터가 꿈이고, 제가 지금 39년 직장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0: 뭐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죠?
1: 아멘.
2: 아멘. 저희도 기도하고
1: 그래서 이것도
2: 공부하겠습니다.
1: 이런 기회도 정말 주신 게 하나님 기도의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0: 우린 그것도 모르고 오늘 아나운서도 새로 왔고,
1: 아, 네.
0: 예, 처음이에요.
1: 네.
0: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1: 네.
0: 그 나가 미국을 가는데 아렌타의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1: 네.
0: 그 선교사님 좀 내가 아렌타에서 2, 3일 묵는데 만나 뵀으면
1: 아유,
0: 좋겠습니다.
1: 언제든지요.
0: 그럼 아가페이를 찍어라. 아가페 선교회.
1: 아니, 저 전화번호 주시면,
0: 예.
1: 예, 저 전화번호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0: 그럼
1: 제
0: 제
1: 전화번호,
0: 전화번호를
1: 예.
0: 극동방송에 요구를 하면 우리가
1: 네.
0: 줘도 돼요?
1: 아유, 그럼요. 예.
0: 좋은 사람들한테.
1: 아유, 그러면.
0: 알아요.
1: 아니,
0: 그래.
1: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항에서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비행기를 놓친다든가 뭐 하면은 제가 없어도 우리 직원들한테 다 부탁해서.
0: 그렇지, 거긴 뭐 기차 타고 연결선에
1: 예,
0: 가야
1: 그게 아주
0: 되니까
1: 힘들어요. 예, 그래서,
0: 복잡하더라고, 처음 가는
1: 예,
0: 사람들.
1: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2: 네, 너무 든든합니다. 선교사님 감사드리고요.
1: 네.
2: 앞으로도 미션 아가페 사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국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될 때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파멸로 치닫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식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삶의 기준이 사라졌고 도덕적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죄악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라진 자리는 이처럼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는 인간의 창조 목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다. 인생의 행로에서 이 목적을 빼버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눈에 비참한 실패자일 뿐이다. 제임스 패커의 지적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삶의 진정한 행복을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을 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사용설명서를 읽어봅니다. 만약 설명서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뤘다가는 비싼 기계를 고장내거나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창조 목적에 맞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의 영적 무지였습니다. 호세아 4장 7절 8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멀어진 제사장들은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야 성전에 속죄 제물이 많아지므로 은근히 백성들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도자의 영적 파산은 결국 백성 전체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맹인의 삶은 반쪽짜리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가지 성품의 균형을 올바르게 잡는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자신의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값싼 은혜로 오해했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왜곡하는 반쪽짜리 지식은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 도덕적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안에 살면서도 정작 그 사랑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흘러가는 사랑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결코 놓지 않겠다는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엄난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다시 바람이나 도망쳤을 때도 돈을 주고 다시 사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4장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대신 나무 막대기를 던져 점을 쳤습니다. 눈앞의 쾌락과 풍요를 좇아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제임스 패크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적인 대체품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활동을 쉬지 않았습니다.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제물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어떤

0: 정작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종교 생활은 삶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적 황폐함과 파멸을 불러올 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부부가 서로를 깊이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세상에 썩어질 정욕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 때 비로소 마음의 불안과 공허함이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에 위치한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전화 053-283-0675번 대구 달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게시판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부강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소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96-88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6월 7일 주일 오후 7시 포도원 교회에서 귀국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80-28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6월 18일 목요일 수경로 교회에서 2026 부울경 통일소망축제를 개최합니다.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 그리고 특별 전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40-467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가 7월 첫 주부터 사역할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우대 사항은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 또는 010-5336-696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교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신교회에서 제8회 어르신 초청 경로 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005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8장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자마자 광야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잘 알 겁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그 대단한 애굽의 바로의 항복을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바닷길을 맨땅처럼 건너가게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자유를 되찾아준 그런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대한 모세마저도 광야 한복판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외부의 적 때문에 생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짐을 다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게 된 위기였었습니다. 리더십의 한계에 모세가 부딪힌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와서 조언을 합니다. 그 장인 이드로가 해준 그 조언 속에서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과 또 임직자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교회에 왜 직분자가 필요한가, 임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몇 날 며칠 기다려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모세 앞에 가서 싸움이 있었을 때에, 재산 분쟁이 있었을 때에 이런저런 일들을 가지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모세는 다른 일을 하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그 일을 하느라고 그냥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예요. 백성들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마 쓰러지는 사람도 생기고 그랬을 거예요.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이드로가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어떻다? 옳지 못하도다. 여러분, 그거는 일을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옳지 못하다,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조만간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들이 결국은 지쳐가지고 다 쓰러질 것이다.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다. 이건 모세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꼭 그렇게 되더라. 그게 상식이에요. 그 상식은 보편적 진리예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터득한 보편적 진리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터득한 보편적 진리 중에 하나가 독불장군은 없다예요.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도 예외는 없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인생길을 광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에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광야 생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기까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광야 인생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괴롭고 힘든 일이 많고요. 독사도 많고요. 물이 떨어져 목마른 갈증도 많아요. 이 광야는 그래서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뜨거운 태양 아래 거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곧 지쳐 쓰러지게 되는 곳이 광야인 것이지요. 모세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모세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 몇 명이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행정적인 일들을 진행하고 또 신방 등 목회적 돌봄을 다 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목회자 몇몇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일이 성도들을 돌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혼자서 그런 모든 걸 다 하다 보면 목회자도 지치고 성도들도 영적으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가 약해지고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는 이 제도는 사람들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혼자가 아닌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궂은 일과 봉사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게 하십니다. 권사님들을 세워서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가 심방하며 위로하며 권면하는 일을 하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어루만지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끌고 또 이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는 책임의 자리에 세워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임직은 단순히 어떤 명예로운 자리를 꿰차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짐을 나누어졌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처럼 목회자의 짐을 나누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거룩한 분담, 거룩한 나눔이 임직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임직하는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7주간에 걸쳐서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오늘 임직하는 분들이 말씀을 다시 깊이 새겨드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임직한 분들은 특별한 기준으로 선택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특별한 기준에 알맞는 임직자가 돼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특별한 기준은 뭘까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능력은 재력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능력은 학력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능력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한 자리, 그 지위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릅니다. 다시 말씀 보십시오.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어떤 사람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둘째, 진실하며,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진실한 사람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인지 잘 살펴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 그릇에 따라, 그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십부장을 세우기도 하고 백부장, 천부장으로 세우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능력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것이 능력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게 실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히브리어로 이르앗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내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의 그 위엄과 그 권위 때문에 그분 앞에 저절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외심을 이르앗이라고 말합니다. 직분자의 능력은 세상의 스펙이나 똑똑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마음, 그 자세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사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 보는 것보다 사람 눈치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진리 아닌 것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의식하면 위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옳은 말을 꿀꺽 삼키고 갈등을 피하려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미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회자의 권위는 스스로 추락하게 되고 교회는 병들게 되고 성도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임직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임직자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진실한다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신뢰할 수 있다, 성실하다, 일관성이 있다, 앞과 뒤가 같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게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말 한마디는 일반 평신도의 말 한마디보다 파워가 더 무게가 나갑니다. 때문에 임직을 하게 되면 특별히 자기 말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애매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직자의 입에서 쉽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굴 비난하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면 그 파괴력, 그 여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들은 이야기의 비밀을 지켜주고 화평을 도모하는 말을 하는 그러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실에서 했던 그 말과 잠깐 쉬는 시간에 복도에 나가서 담소하는 그 말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일치돼야 되는 게 이게 에메트인 겁니다. 직분은 쇼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무게 잡거나 폼 잡지 마십시오. 권위 있어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함부로 직분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말을 막 하면서 얕부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우리는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약한 모습 숨길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집안에 백이 빵빵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말씀 다시 띄워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약해서 무시당하고 능욕을 받고 궁핍한 곳에 처하고 박해와 곤고를 받아도 더 기뻐하는데 왜? 내 힘으로는 어차피 그런 거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내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리스도를 앞에 엎드렸더니 십자가 밑에 엎드렸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약할 때에 가장 강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해서 능력 있어서 대단한 지능이 있어서 임직 맡기는 거 아닙니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줄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십자가에 엎드릴 걸 기대하며 이 임직을 맡기는 거예요. 진실한 연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입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솔직히 모른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실수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솔직함이 성도들의 신뢰를 얻고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임직자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됩니다. 탐욕을 버린 사람을 뜻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대접받기를 원하거나 내 영향력을 더 키우려고 하거나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영적 탐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영적 탐욕. 이 목사인 저에게도 영적 탐욕이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탐욕이 자기 인생을 망치잖아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가라, 발을 씻기는 자리로 가라, 무릎 꿇는 자리로 가라 이야기했어요. 임직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교회의 밑바닥에 있는 벽돌이 되고 기둥이 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성령부적에서 기도했던 세리들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장 굳은 일에 앞장서는 종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임직자들 되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은 임직자에게뿐만 아니라 임직자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에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직을 받는 분들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격이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할 수 있어요. 자기보다 학력이 낮을 수 있고 세상 지위가 낮을 수 있고 자기 눈에 볼 때는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다고 믿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 결정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임직하는 사람을 도우려고 해야 임직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그런데 큰 일은 너에게 가져오지만 작은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임직은 함께 담당하라고 하는 거룩한 분담, 거룩한 나눔이 임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워지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짐을 나누어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웠다는 믿음을 가지고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수고와 헌신을 존중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주방에서도 식사하고 나면 고맙습니다.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고하시네요. 허리 많이 아플 텐데 설거지 하느라고 고생하시네요. 알아주는 거예요. 네. 자식은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면 부모의 힘듦이 아니에요. 알아주면요. 10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100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아줘라. 너희와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알아줘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임직하는 분들을 향해서 자격 없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건 교회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들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존경은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임직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젊은 여호수아가 최전방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싸웁니다. 이제 기력이 쇠한 나이 많은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터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밀리자 하나님 하고 손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치고 나갑니다. 팔 아파서 내렸더니 또 아말렉이 막 밀고 들어옵니다. 옆에서 안타깝게 보던 아론과 훌이 큰 돌멩이 두 개를 모세 옆에 갖다 놓고 팔을 그 위에 얹혀 만들고 옆에서 이 손이 내려가지 않게 붙잡아줬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임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력입니다. 기도로 옆에서 붙들어주는 겁니다. 직분 맡으면 영적 공격이 세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중직자를 넘어뜨리면 효과가 커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탄도요, 귀신들을 보낼 때에 목사한테는 목사급 귀신을 보내는 거예요. 장로한테는 장로급 레벨의 귀신을 보내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장교급 귀신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혼자 기도가 부족하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과처럼 기도로 덮어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드로의 조언대로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풀리고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8장은 27절로 끝나요. 근데 27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니까 이드로가 그거 봐라. 내 말대로 하니까 다 문제가 해결되잖아. 앞으로 내말잘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8장 27절 보세요. 같이 함께 읽어봐 주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조용히 사라졌어요. Fade out. 여러분 연극 보셨지요? 가끔 어떤 연극의 마지막 장면의 주인공이 사랑한다. 그리고 한발 불러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무대 뒤로 가면서 사랑합니다. 소리는 나는데 사람은 이미 없어졌는데 목소리는 계속 들려. 이걸 fade out이라고 그래요. 이드로가 그렇게 fade out 됐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공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다한 다음에 자기 공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위세 떨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도 멋질 것 같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다 물려주고 터를 마련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다 돌리고 정작 공을 세운 사람은 페이드아웃 되는 게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이 자리가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때로는 인사도 받겠지만 오해도 받을 겁니다. 보람도 느끼겠지만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헌신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암송하시고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힘을 다시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31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한번 받은 거 가지고 퉁치려고만 돼요. 한번 받은 걸로 평생 울고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 광야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고 때로는 물이 떨어지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날그날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신앙의 여정을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아주 강한 근육질에 그 말이 다른박질하는 것처럼 달려가고 때로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되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새 힘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느냐? 맨 앞에 보세요. 오직 언니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앙망이 뭐예요? 우러를 앙자, 바랄망자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거기다가 이 임직까지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날마다 그 사명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의 영웅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지체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세워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속에 디자인되었던 더 처치,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임직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도전합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인생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0: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642-0747번 대연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저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밤에 가는 교회가 있는데요. 감사하게 그 교회 지에 예배당이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어젯밤에 이제 갔는데요. 한 여성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들어오면 막 신경 쓰이고 무섭거든요. 다시 저 막 나가기도 그렇고 제가 막 큰 소리로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최대한 조용히 그 여성분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이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아니 그 여성분이 막 울면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훌쩍훌쩍 하시면서 아 기도를 방해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연으로 울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을지 저기 어젯밤 그분 혹시 듣고 계신다면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나를 만드시고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죠. 그분께는 그냥 기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우리를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시네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런 찬양인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찬양 올려드리시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요. 후렴구에 보면은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신다는 이 문구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줘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1대1로 하나님과 제가 막 미주할 고주할 하나님께 막 얘기합니다. 막 일러 바쳐요. 하나님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어떤 때 감사해요. 이렇게 가장 그 시간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울든 웃든 어떻게든 하나님께 1대1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그거 끌어안고만 있는 분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 꼭 1대1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아무도 없는 공간 아니어도 좋죠. 어떻게든 하나님과 1대1로 본인의 방법으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6월 5일 금요일인데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이번 주 거의 이제 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날씨가 참 좋고요. 지금 아주 밝은 날씨, 맑은 날씨 이쪽 저쪽에서 여러분 계시는 곳은 날씨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이 오늘 또 듣고 계실지 금요일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 열려 있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전국 어디서나 서울 수신문자 이걸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 오후 3시 시간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방송입니다. 자, 전국 극동방송 들을 수 있는 곳에선 다 들을 수 있는데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어디서 어떻게 방송 듣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고요.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요즘 많죠?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 어플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여러분의 사연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극동방송 어플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나는 라디오가 없어가지고 아유 라디오 듣기 힘들어 이런 분들에게 이 어플 꼭 좀 알려주십시오. 차 안에서 듣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새끼라 들으시면서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 새끼라를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교회를 가게 됐다 하시는 분 계시죠?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 기쁜 소식 알려주세요. 제가 축하의 꽃바구니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도 좀 보내고 싶거든요. 한번 보내주십시오. 샵 1069번으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드디어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해요. 뭐 이렇게 시원한 바람 익산 4605 화성 마도 출첵 0490 의정부 배송하며 출석 2682 남대문 8236 양평 9507 6089 수원 최영성님 고맙습니다. 자, 부산에서도 평택에서도 오랜만에 태준이 유준이 인사드려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어요? 응? 태준이 3학년 되니까 학원 스케줄로 새끼라 듣기가 어렵다고. 아이고 그렇구나. 초등학교 3학년 맞죠? 응? 1학년보다 3학년 되니까 바빠? 태준이? 바빠 바빠. 네. 8103번님. 우리 할머니였던지 어머니였던지. 지금 아주대학교 병원 쪽에 있는 가람인데 지금 병원 가요. 지금 날씨 맑아요. 엄마와 함께 9564 전주 날씨 좋다고 1203번님 고맙습니다. 서울 가산동 오이도 출석 7679번님 안산 무료캠프 2층 바람 선선 0490번님 배 가수원에서 봉지 싸면서 듣고 있다고. 와 어느 지역에서 배를
4988번님, 광명 하안동에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구름이 주님 재림하실 것 같다고요. 526번님, 저기 멀리 전남 고흥에서도 자 청주 날씨 좋다고요. 청주 또 화성 송산에서도 포도밭에서 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5932번님, 대전 그렇죠. 대전 날씨 너무 좋다고. 우리 끝번호가 54개시네. 5555번. 야 보니까 그리고 요즘 충북에서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청주본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청주를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 충주중계소가 시험방송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청주 말고요. 그래서 충주, 음성, 괴산 지역에서 지금 전파가 탁 송출되고 있어요. 104.7, 청주도 103, 104.7이에요. 주파수가 같습니다. 청주나 충주나 우리 충북 지역에도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들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곳에서도 영혼구원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일산에서 오랜 우리 애청자분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 북가좌동에서 말씀을 쓰면서, 강원도 철원 우리 부부.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8848번님.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시죠? 우리 6년 방학했다가 계약하신 우리 철원 부부. 고맙습니다. 파주 날씨 굿. 자, 대전 어제 소나기 오더니 오늘 구름도 예쁘고 너무 시원하다고. 9398번님도 천안도 빠질 수 없죠. 천안. 자, 마곡 이대서울병원에서도 듣고 계시고요. 자,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기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거. 여러분 한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자, 오늘 어떻게 집을 나셨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향기로운 나무가 부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향기로운 나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혹시 터널 지나고 있는 분들,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 기도할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0995번님 천안 두정동 사무실에서 늘 크게 틀어놓고 주사랑의 나를 숨쉬게 찬양으로 큰 위로받고 계신다고. 자, 1624번 저는 중3인데요 체험학습 쓰고 기차 타고 남원 할머니 생신 파티 가고 있어요. 저희 가족 친척들 중에 저만 교회 다니는데 전도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아이고. 그래도 주님이 찾아가서 가족들 교회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선물 주세요. 끝에다가 우리 중3 아저씨가 선물 줄까요? 아저씨가 선물 줄 테니까 전도 그 대상자 우리 가족들에게 그 선물이라고 딱 극동방송 들어보라고 하면서 전도도 하고. 야 우리 1624번 중3 남원에 우리 할머니 생신 근데 가족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힘들다고. 힘들어서 힘든 거야. 전도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아저씨가 선물로 응원해 줄 테니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보내면 선물 보내줄게요. 여기는 부산. 저도 할머니 집에 가는 길이에요. 날씨 엄청 좋아요. 여기는 충남 합덕이요. 더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3시간 오면서 문자 보내요. 라고 0778번님. 크, 군포 날씨 대박 좋습니다. 9760번님을 처음 오셨는데 인천 연수구 날씨가 좋다고. 청주 중계소 덕분에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청주 본부가 있고요. 충주에 중계소가 생겨서 청주는 방송이 잘 나가고 있고 물론 충주도 충주는 이제 시험방송 중이라고 합니다. 104.7로 충청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구에서도 오셨고요. 남해고속도로에서 새끼라 듣고 은혜 받고 계시는 7898번님 부산 아우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새끼라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어우 고맙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저번에 통화했어요. 2개월 방학이었습니다. 드디어 교회 갈 수 있는 방법 찾았다고. 563번님 아, 4월에 통화한 분. 아 그래요. 드디어 이제 정착할 교회를 찾으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회 잘 다니게 되면 또 알려주십시오. 부업하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7991번님 처음 오셨고 충남 금산인데 충북 충주 산책 산척에서 택배 배송 중 산골짜기까지 잘 들린다고. 4467번님 자 여기저기서 잘 듣고 계시는군요. 이번에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Down at the cross 영어 버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산에서 들어서 이제 눈물이 수도꼭지가 됐어요. 병마와 싸워서 이기게 달라고 우리 1463번님 파이팅입니다. 청주 방송 잘 된다니 감사해요. 6075번님 마산 창원 바람 살랑살랑. 0075번님 2151번님 부천 계시고요. 충주 어머님 뵈러 간다고 8004번 또 대전 친정언니가 방학 중인데 언젠가 극동방송 통해 교회를 다시 간다는 소식 전하길 기도하길 바라는 우리 2784번님의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자 이분들 삶이 주님께로 열려라 에바다.

0: 하고 계십니다. 아, 창원은 살짝 덥다고. 우리 7110번님. 그다음에 정읍 녹음이 짙어가는 6월. 아, 금쪽 같은 금요일. 우리 3312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혹시 자,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일주일 동안 듣고 있든지 한 달 동안 듣고 있든지 뭐 오늘 처음 듣고 있든지 우연히 들었든지 누구 소개로 들었든지 지금 극동방송을 지금 듣고 있고요. 나는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죠? 아, 막 갑자기 마음이 찔끔찔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한번 지금 보내보세요. 자, 핸드폰 꺼내시고요. 샵 누르시고 1069번으로 내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은 듣고 있다. 옛날부터 듣고 있는데 맨날 전화 연결해서 막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한번 보내봐야지 하는 분 있죠?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내가 1년 쉬고 있다. 교회. 1년 방학. 이렇게. 5년 방학. 아니 나 무교다. 종교 없어요. 무교. 뭐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 수신 문자에 샵 1069번으로 방학 두 글자. 교회 방학입니다. 학교 방학 말고. 아니면 10년 방학. 이런 식으로. 연수를 같이 써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좋은 선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분 있잖아요. 본인, 내가 직접 지금 듣고 있다. 아니면 내 옆에 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지금 방학 중인데 같이 듣고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요. 방학, 아니면 뭐 몇 년 방학 이렇게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딱 보자마자 전화를 드리려고요. 왔어요. 아, 반가운 문자 왔습니다. 제가 전화할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 전화 꼭 좀 받아주세요. 일반 전화로 갑니다. 3286번님 전화합니다. 제가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시죠?
1: 아, 네네.
0: 방송 지금 듣고 계셨죠?
1: 네네.
0: 옆에 혹시 지금 정차 가능한가요?
1: 네, 잠시만요.
0: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0: 천천히 안전하게 정차를 해주세요.
1: 다른 둘에 정차했습니다.
0: 오, 빠르게 정차하셨네요.
1: 네네.
0: 어느 지역이신데요, 지금?
1: 여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입니다.
0: 일산이세요? 어디 네네. 가시는 길에 지금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거예요?
1: 아, 집에 가다가
0: 네.
1: 예, 제가 항상 이거 틀어놓고 방송 들으면서 가는데
0: 예. 예,
1: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0: 아, 들은 지는 얼마나 네. 되셨는데요?
1: 좀 됐어요. 제가 그 교회는 안 나가도
0: 예.
1: 원래 옛날에 다녔어가지고
0: 예.
1: 예, 제 주위에 친한 동료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0: 네.
1: 안 나가도 방송을 들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예, 듣고 있었습니다.
0: 친한 동료가 알려줬군요. 극동방송을.
1: 네네.
0: 지금
1: 네네.
0: 그럼 일 끝나고 집에 가시는 중이세요?
1: 아니요.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라.
0: 쉬는 날이어서.
1: 네. 네, 잠깐 일 보고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0: 네, 지금 방학이라고 보냈는데 몇 년 네. 방학이신 거예요, 교회?
1: 너무 오랜 방학이어서 이거 보내기도 조금 미안하긴 했는데
0: 저희는 그 네. 알잖아요. 뭐 방학이 길어가지고 민망하고 네네. 그럴 거 없이 저희는 오히려 두 팔 벌려서 막 환영하잖아요.
1: 네? 아, 네, 조금 보내기가 네. 미안하긴 했는데 예, 항상 마음적으로는 제가 항상
0: 예.
1: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0: 예예.
1: 예. 예, 예.
0: 미안할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 60년 방학까지도 받아봤거든요. 50년 방학.
1: 네.
0: 뭐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예?
1: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나이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예. 아니에요.
0: 몇 년 방학이신데?
1: 중간에 뭐 잠깐 이제 아는 예. 지인 통해서 한 번씩 가고 이런 거 말고는 간헐적으로 좀 가.

0: 가긴 했는데요.
1: 네네.
0: 예,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요.
1: 20년 정도?
0: 네네네.
1: 극동방송 이제 소개로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이 세 개라도 이 시간에 꼭 들으시나 봐요.
0: 제일 재밌어요.
1: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떻게 이 시간에 퇴근 시간인가 봐요.
0: 예. 뭐 항상 쉬는 날이고 뭐 예. 운전을 좀 할 때 항상 듣게 되면 이 새끼라 이 예. 나오는 방송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1: 자, 오늘은 3286번님 주인공입니다. 오늘.
0: 감사합니다.
1: 매일매일 하잖아요, 우리.
0: 네네네.
1: 오늘은 3286번님을 위한 방송이네요.
0: 감사해요.
1: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콕 집었어요. 콕 선택하고 3286번님 네. 이제 강하게 부르고 계시네요. 남들 통화하는 것만 들었는데
0: 네.
1: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3286번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이제 오늘은 이제 딱 이제 결단하셔야 되겠습니다.
0: 항상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좀 좀 제 애가 좀 그 핑계일 수 있는데 조금 마음적으로는 네.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게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1: 여기 네. 전화 통화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 네. 시작할 때 제가 핑계긴 한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분 많아요.
0: 아, 진짜 핑계일 것 같아요.
1: 네, 네. 다 저희가 네. 알고 있어요. 근데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고 이 방송을 계기로 내가 이제 그 네. 핑계를 한번 넘는 거죠. 결단 한번 하는 네. 겁니다. 결단 네.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또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0: 네.
1: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0: 뭐 여러 가지 막.
1: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황금 곱창에서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연어로만에서 연어오페 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0: 주얼리 할게요.
1: 주얼리 알겠습니다.
0: 네네네.
1: 그 이 방송을 소개해 준 그 동료는 네. 교회를 다니시고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시죠?
0: 아, 그분은 너무 지금 한상희 님이라고
1: 한상희?
0: 예, 그분이 저를 예, 그 저기 이렇게 듣게 하고 그다음에 그 예. 성교 못 다니면 마음이라도 뭐 예. 성교 있잖아요. 예, 그
1: 헌금이요?
0: 그것도 하라고. 아니, 예.
1: 전파 선교사?
0: 아, 전파 선교사. 네,
1: 그것도 하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0: 네,
1: 혹시?
0: 예, 하고 있습니다.
1: 아, 완전 우리 한상희 네, 님이 그건, 네. 정말 네네네. 우리 애청자 맞네요. 듣게도 하고.
0: 그거는 뭐 계속 틀어놔요.
1: 그러니까 네. 전파 선교사까지. 네, 자, 우리 한상희 님께 감사의 메시지 한번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0: 네네. 상희님, 너무 고맙고 항상 또 내가 어렵거나 힘들 때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방송까지 안내해주고 그런 점에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네네. 이 시간에 자 네. 결단의 기도 저랑 함께 드리시죠. 결단의
0: 네,
1: 기도 저 따라서
0: 네.
1: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0: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잘하셨습니다. 우리 3286번님.
1: 네,
0: 감사합니다. 우리 3286번님께서 네. 이번 주에 이제 교회를 가시면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소개시켜 드려야 되나요?
1: 아니요. 집 근처에 너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0: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또 건강한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혹시 주위에 아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한상희 님이 집 근처에 사시나요?
1: 아니, 그분은 인천이에요.
0: 인천이세요? 네. 혹시 주위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과 같이 가면 너무나 좋은데.
1: 예, 네, 저도 제 주위는 다 교회를 믿고 있어서 네, 가까운 또 친구도 있습니다. 네.
0: 그래요. 그분 그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다니는 분에게 연락하셔서 네. 그 교회를 네. 같이 가셔도 좋고 아니면 혼자 스스로 집에서 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셔도 좋고 이번 주에 꼭 결단하셔야 됩니다.
1: 노력하겠습니다.
0: 아유, 노력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저랑 약속해야 되는데. 예? 새끼손가락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20년에서 더 길어집니다. 예. 결단해야 돼요. 금방 기도했잖아요. 예.
1: 네네.
0: 이번 주에 꼭 가셔야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0: 오케이. 이제 우리 핑계 끝. 네. 핑계 끝이고. 네. 가게 되면 혼자 가시나요?
1: 네, 저 혼자 가요.
0: 그래요. 네, 예. 네. 뭐 결단하셔서 항상 이 방송을 네.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네, 주에는 네. 제가 꼭 일산에 네. 있는 어떤 교회 잘 갔다 왔다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꼭 기다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1: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3286번님 그래도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고 옛날에 교회 다니셨는데 인생 찬양이 네. 어떤 곡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1: 여기서 계속 그 노래 나오는데
0: 네.
1: 따라는 하는데 제가 제목을
0: 모르면 그 살짝 불러주세요. 중간에.
1: 아니 그러니까 그
0: 가사만 얘기해 주세요. 가사만 제가 알아맞혀 볼게요.
1: 갑자기 얘기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듣고는 있는데 지금 네. 갑자기 말씀하니까
0: 가사만 살짝 모르겠어요. 무슨 가사? 아니면 옛날 20년 전에 불렀던 곡 중에
1: 머릿속이 하얘져요.
0: 근데 원래 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네. 대부분 다 이런 반응이긴 합니다. 예.
1: 네. 여기서 그냥 지금 그냥 나오는 찬송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1: 제가 네, 선곡해 주세요. 네.
0: 알고 싶긴 한데 제가 네네. 이 찬양으로 네. 꼭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죽게 가까이라는 곡이에요.
1: 죽게
0: 가까이. 우리 3286번님이 네.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이에요.
1: 네.
0: 본인이 본인을 움직이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께 꼭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네. 예배 꼭 성공하시고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죽게 가까이 세이머들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우리 딸을 전도하고 싶다고 엄마가 문자를 줬어요. 제가 그래서 좀 1절만 찬양 듣고 2절은 다 듣지 못했는데 우리 딸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엄마하고는 전화 연결을 지금 해놨어요. 딸에게 신호가 갑니다.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이은수님 맞나요?
1: 네.
0: 엄마가 막 어디서 전화 오면 무조건 받으라고 했죠?
1: 어, 맞아요.
0: 여기 극동방송인데요. 저는 김인수 PD라고 하고.
1: 네네.
0: 계시는 곳이 광주라면서요?
1: 네.
0: 이은수님. 그쵸?
1: 네네.
0: 어머니 성함이 박애란 어머님. 맞죠?
1: 네.
0: 예, 이상한 전화 아닙니다.
1: 네.
0: 엄마하고 확인했어요. 극동방송 네. 아세요?
1: 들어는 봤어요.
0: 엄마 네. 얘기로는 지금 교회를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네.
0: 10년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응?
1: 네.
0: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을 것 같은데?
1: 아, 네.
0: 지금 이제 청년?
1: 아, 네네.
0: 대학 졸업한 청년?
1: 네.
0: 예, 예.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신데 딸 이렇게 딱 사연을 보내서
1: 아.
0: 제가 이제 당첨되면 선물 드리거든요.
1: 아, 네.
0: 선물 주려고 전화했어요.
1: 네.
0: 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고르는 건가요?
0: 네, 여기서 고르면 돼요.
1: 그 주얼리는 뭐예요?
0: 주얼리가 이제 문자 쿠폰 가면 본인이 물건 고르면 돼요.
1: 오,
0: 뭐,
1: 네.
0: 뭐 목걸이, 뭐 귀걸이 그런 거.
1: 아.
0: 그걸로 고를까요?
1: 네.
0: 주얼리. 우리 엄마 덕분에 선물 받게 됐는데.
1: 네.
0: 엄마도 하나 드려야죠.
1: 네.
0: 엄마는 뭐 드릴까요?
1: 엄마도 주얼리요.
0: 엄마도 주얼리. 예.
1: 네.
0: 엄마도 주얼리 좋아하나 봐요.
1: 네.
0: 엄마가 무슨 사연 보냈을 것 같아요?
1: 모르겠어요.
0: 극동방송이고 교회를 안 다닌다면서요.
1: 네.
0: 그게 힌트인데. 예?
1: 교회 다니라고?
0: 10년 쉬고 있는데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죠?
1: 그 열심히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그래도 잘 다녔잖아요.
1: 네.
0: 다시 가고 싶은 마음 가끔 안 들어요? 아직은
1: 네.
0: 아, 재밌구나 밖에 지금.
1: 네.
0: 엄마가 우리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네. 간절히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1: 아, 네.
0: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고 사실 아, 네. 이 그 방송 중에 전화했어요. 지금 방송.
1: 아.
0: 생방송 중에.
1: 네.
0: 생방송 중에 갑자기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문자를 줬길래 전화했는데 엄마가 우리 딸한테 네. 엄마는 지금 다른 지역 사세요?
1: 네.
0: 엄마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 자 어머님
2: 아 네
0: 어머님 주얼리 괜찮으세요?
2: 네 괜찮아요.
0: 어머니 주얼리 괜찮고 자 어머니 지금 우리 은수님 은수자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은수야 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2: 네,
0: 싶은
2: 은수야. 에이,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일날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를 엄마가 간절히 기도한다.
0: 끝이죠? 자,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2: 눈물 날 것 같아요.

0: 어머님 어디 계세요?
1: 그 서울이요.
0: 서울이세요? 네. 우리 은수자매는 네. 어머니 혹시 운전 중이시면은 정차하셔야 되는데. 네.
1: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정차할 때 찾았는데 올림픽 대구가 꽉 막혀가지고요. 정차할
0: 예.
1: 수가
0: 없어요. 예예예. 예.
1: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하고
0: 아,
1: 있거든요.
0: 자, 그래 어머님은 운전 중이시니까 예. 다음에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1: 어,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은수님.
2: 네.
0: 어머니가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네요, 이렇게.
2: 네.
0: 그러니까 다시 꼭 그 큰 믿음은 아니더라도 예수님 다시 믿고 교회 다니고 그걸 원하네요.
2: 네.
0: 저하고 같이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2: 네.
0: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아멘.
0: 자, 우리 이은수님, 엄마가 막 눈물을 참으면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2: 네.
0: 딸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거 주려고 얘기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은수 자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니까 꼭 다시 교회 가셔서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딸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빨리 끊었어요. 조연출 김인수도 물러갈게요. 복된 주말 주일 되십시오.
3: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4: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 신자들이 성경의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라. 요 말씀을 왜 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요. 칼빈 선생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고 신학자고 목회자죠. 그런데 내가 모든 신학자들이 칼빈 선생님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영적인 것을 왜 잡지 못했느냐고. 학문성만 쏙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왜 웃겨먹고 사느냐고. 칼빈, 루터, 쭝잉그리, 아브람 카이퍼, 요한 위슬레 선생, 이 영성이 있었다. 이거 영성이 학문도 그 바탕 위에 영성으로서 말씀하러 무릎 꿇고 책을 쓰고 메시지를 전할 때 구름대 같이 모이는 거요. 그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요. 내가 왜 학문을 무시해? 하려야죠. 배워야지요. 그러나 칼빈 선생님은 역시 학문과 영성이 겸비한 신학자고 위대한 목회자다. 또 오데솔라, 칼빈이나 쯩글이나 루터의 오데솔라 있잖아. 성경을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 믿어야 된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로만 그것만 뭐예요? 말로만. 실천을 안 했는데 교리적으로만 얘기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7대 운동이 거기서 난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어? 내 심은 은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요. 예수 생명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야, 네 속에 내 말이 거하고 있느냐? 진짜 나를

0: 믿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임재했을 때에 자유함을 얻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하는 거요. 목회일 때 귀신 들리고 병자가 막 할 때 목사 되면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웃지 귀신이. 사람의 말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믿어서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의 신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5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 인생 친구 있으시죠?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오르실 겁니다. 친한 친구와는 굳이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한 번에 통할 때가 있죠. 오늘 무슨 일 있었지? 하고 먼저 알아봐 주기도 하고 또 괜찮다고 말했는데도 목소리만 듣고 안 괜찮은데 하고 눈치를 채주는 사람.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그런 친구 한 사람 있다는 게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잘해야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믿음도 좋아야 하고 또 무언가 자격을 갖춰야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친구가 돼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기쁨도 고민도 또 눈물까지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꿈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리고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 K-키즈의 음성으로 주는 나의 친구 조진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육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무엇을 하며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카드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오렌지섬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비치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루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 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금요일 오늘 코너는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믿음으로 고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7731님께서 나를 통하여 남궁송옥의 음성으로 신청합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 때 듣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과 함께 또 찬양사역자 음성 듣고 싶다고 이렇게 같이 올려주시면 선곡할 때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7731님의 신청곡 나를 통하여 남궁송옥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플레이리스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함께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7731님께서 나를 통하여 남궁송옥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 때 듣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남궁송옥의 음성으로 나를 통하여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는데요.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 때마다 이 찬양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찬양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549님께서 지난번에 제 사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수PD님께 늘 감사해요.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로 감사감사 찬양을 올려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와, 이렇게 입에서 감사감사 항상 감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4549님 항상 감사하다라고 보내주시는데요. 저 또한 감사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7963님께서 샬롬 신청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늘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우리 가족, 온 가족 행복하기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멘. 늘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4098님께서 안녕하세요 PD님, 일하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피아워십의 음성으로 말씀 앞에서 함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일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고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를 통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7963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곡 진아의 음성으로 함께 하신 후에 4098님 신청곡 말씀 앞에서 피아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

그래서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함께한 찬양은 7963님과 4098님의 신청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진아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또 피아워십의 말씀 앞에서 이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를 통해 남기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신청곡과 함께 이야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을 보내주실 때 어떤 찬양 사역자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싶은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선곡을 할 때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신청곡 남겨주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묵상 나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청곡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3874님께서 신청곡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일어나, 예수로 스며들다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9507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시간 되실 때 한번 틀어주세요. 숨쉬는 시간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묵상 나눔 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과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4923님, 베드로의 고백 함께 듣고 싶습니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4446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신청합니다. 2550님, 2055님, 네. 신청곡, 다시 일어나 또는 최고의 시간에 또 겸손, 이 중에서 신청합니다. 요즘 최고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4411님, 나는 행복해요. 호산나 싱어지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고요. 9816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신청곡과 함께 은혜로운 묵상까지 나눠주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내일이면 주말이 다가오는데요. 주말 계획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 남기실 수 있습니다. 3874님의 신청곡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텐트메이커스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9507님께서 신청해 주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아침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은혜로운 신청곡과 묵상 나눔으로 함께했습니다. 3874님의 신청곡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텐트메이커스의 찬양으로 함께하신 후에 9507님의 신청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침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9816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가득한 하루입니다. 예수나를 위하여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요. 김정선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신청곡들 절대로 잊지 않고 평일을 통해서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할 테니까요. 이 시간 여러분께서 함께 올려드리고 싶은 신청곡 마음 놓고 편하게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종은 주인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친구에게는 마음을 나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마음 털어놓고 싶은 순간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남은 하루도 또 주말도 믿음으로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효주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 4446님의 신청곡 주님의 그 모든 것이 크리스탐린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쌍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능력의 주님 손 꼭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값싸고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고 귀히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분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육체적 고통과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계신지요? 혹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계시는지요? 내 의지가 너무 약한가, 난 왜 이렇게 부족한가 하며 한탄을 할 때도 있죠.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딱딱해진 구습과 영적 타성을 깨뜨리며 참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함을 통해서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약점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매 순간 낮아지고 겸손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핑계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거부했던 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의 도구가 되어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돕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안타까운 현실에서 달아날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보이지 않고 닫힌 문을 여는 방법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연약함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동참하길 원하실 겁니다. 주 안에 거하면 고통이나 환난이나 괴로움에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무시나 모욕, 박해를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비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해운대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2012년 기독교 출판시장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Not a Fan이라고 하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인생에서 꼭 질문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소개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팬으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느냐 계속해서 질문해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not a fan, 팬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팬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 보러 갈 때 돈 내고 가잖아요. 선수는 돈을 받고 야구를 즐기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팬으로서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막 희생하는 일에만 엄청 시간을 투자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막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팬으로만 살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희생과 헌신만 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롯데 구단주가 선수들에게 주는 뭐 연봉이나 보너스나 복지 혜택이나 많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 구단주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은요 롯데 구단주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엄청납니다. 도대체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길래 그런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우선 예수님은요 당신 제자들 집안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집에 딱 갔더니 그의 장모님이 계신데 열봉으로 알아누워서 시름시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만히 있으셨던 게 아니라 아우 아프구나 잘 되기를 바란다 소원하지 않으시고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니까 열병이 떠나가는 은혜도 찾아오기도 하고.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의 집안 문제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선물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누이들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게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그가 병이 들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아끼는 특별한 사람? 그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유 그런가 보다, 멀리서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유대로 가자. 그 유대에는 누가 있는 거냐면 바로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특별한 은혜가 뭐냐? 그건요, 뭐냐면 특별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한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그들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주 소개해주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항상 뭔가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는 마을로 가서 그들에게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줘요. 여기서 예수님보다 더 친하잖아요. 12명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더 가까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그들 역시 12명 중에서도 그들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가서 신비한 광경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이런 은혜와 혜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렸던 또 다른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모든 걸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눈먼 사람이 있는데 기도했더니 눈을 뜨게 돼요. 앉은뱅이가 일어서게 되기도 하고, 말 못하던 자가 말문이 트이기도 하고,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던 자가 귀신이 떠나가면서 평온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그걸 다 누가 곁에서 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내가 따르는 분이 이런 분, 저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아주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막 걸어오시는 것도 누구만 봤냐면 팬들은 못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만 볼 수가 있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 채운 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떠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뭘로 바뀌죠? 포도주로 바뀌어요. 와, 신기하다. 이런 은혜와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못 믿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 제가 여기 지금 물이 있어요,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이 물 갖다가 신현대 권사님 딱 줬더니 권사님 보니까 이게 막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해볼까요 한번 그러면? 아니, 이런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니, 우리 눈앞에서 기적들이 막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믿음은 생길 수밖에 없죠.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변화, 저 사람은 진짜 안 변할까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 근데 그 대표적으로 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네 배나 더해서 갚겠다. 삭개오는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맨날 움켜쥐고 남의 것 빼앗는 걸 즐거워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바뀐 거예요. 와, 이것도 기적이다, 은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 권력자 중에서도 72명, 최고 권력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한밤중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거든요.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님이 심판받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변호해줬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도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닌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뀐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나왔어요. 이처럼 우리가 not a fan,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순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혜택, 기도 응답, 기도하면 막 응답이 곧바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 눈앞에서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은혜와 혜택들이 가득 차고 넘칠 텐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생활만 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막 선물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을 막 듣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막 밋밋하게 예배 와서도 감격 없이 의무감으로 참여한다면 정말 하나님도 슬퍼하실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손해가 아닐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뭐라고요?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라.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설교 제목을 딱 보는데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였어요. 은혜와 감격이 너무너무 회복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기본만 하자. 주일 성수하고 헌금할 것 좀 간단히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힘을 내면 기도에도 좀 참석하고 조금 더 힘을 내면 담비 내가 그까짓 거 참석해주지.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근데 왜 내게는 그렇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까? 왜 내게는 은혜와 감격이 찾아오지 않는 걸까? 도대체 은혜와 감격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면 은혜와 감격은 막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설득당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기도를 점검해보면 알아요.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향한 간구는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뭘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얼만큼 달라고 그러죠?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오늘 먹을 양식만 주면 충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기도 내용을 다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와 이웃 사랑과 그리고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죄는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로 사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팬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셔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난 진짜 삐질 것 같고

0: 거의 예수님을 막 협박하는 기도를 막 하는 거죠. 언제까지 안 들어주실 거냐.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Oh Lord, what should I do? 제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팬의 특징은 자꾸 이거 말하고 저거 말하고, 제자들의 특징은 제가 뭐 할 거 없습니까? 저를 좀 시켜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봐도 내가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팬으로 사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제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과정, 두 번째 방법, 18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는 우리의 양심이 찔립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공짜에 대한 이야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땅을 공짜로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아,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은 50세겔을 주고 그 값을 지불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그동안 내가 공짜를 너무 좋아했는데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세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은혜 받았으면 공짜를 안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공짜로 밥 사주겠다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돼요? 아, 아니시라. 내가 밥을 사야, 그날 즉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뒤로 무르는 순간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거든요. 근데 즉각 순종하는 일이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듣고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뒤로 미루고 남이 했으면 좋겠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주 어려운 요구를 하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참 어려운 요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그 일을 실행하는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언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타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곧바로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 가운데 즉시 움직이는 겁니다.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제단을 쌓고 이삭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뭘 준비해 두셨냐면 양 하나를 준비해 두셨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즉각적으로 움직였더니 거기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약 타협하고 아유 모리아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좀 덜 가면 안 될까, 이것도 안 돼요. 나중에 하나 더 놔서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즉각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사실 아브라함과 같지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싶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좀 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62절 시작.
1: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0: 아우, 예수님은요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아니, 가족하고 작별 인사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5장 2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마음이 싹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 값에서 일부를 감춤해요. 얼마를 감춤해, 그 일이 그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적습니다. 여러분, 적을 때 그냥 감정을 적는 게 아니라 결단을 적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공짜에 대한 이야기 들었으면 은혜 받은 말씀은,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공짜를 싫어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더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게 은혜 받은 말씀이거든요. 오늘 설교는 이 예화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하루 이틀 뒤로 미루는 순간 그 말씀은 죽은 말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경건의 모양, 주일날 예배 오니까 다 경건해 보이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면 우리 입술 가운데는 감격과 감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은 할 수 있으나 우와 좋다, 우와 감격이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즉시 곧바로 움직여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18절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그들이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물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 평생 자기들의 삶을 책임져주던 존재였습니다. 갈릴리 어부로서 평생 물질만 하던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떠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엄청난 모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항상 사용하시는 방법이 꼭 이와 같아요. 어떤 특별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자기 고향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건 모험이고 도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있지 말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모세는 미디안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터전을 잡고 결혼도 했고 이제는 목동일이 익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저 애굽으로 가. 바로와 함께 지금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있는 자리를 떠나가라.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안에서 유대인을 위해 살던 사람인데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이야기. 너는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뒤로 하고 먼저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세상 임금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증거자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급진적인 내려놓음, 익숙한 곳에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계속 우리를 밀고 가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을 상태로 너를 만들어야 된다. 너가 너의 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텐데 그렇게 하겠냐?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손익을 한번 따져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것 같고, 따지는 순간, 즉각 움직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타협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팬의 삶, 안 되겠다, 난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막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 경험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제가 우리 교회 청빙 결정이 딱 나고 나서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산이라는 곳이 저한테는 너무 낯선 곳이에요. 여행으로 한두 번 정도 왔지 살아본 적도 없고 아는 지인도 없고 모든 것을 떠나서 부산으로 내려온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부담됐습니다. 좋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부담되기도 했고. 또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충청도에서 목회를 못하면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 충청도는 목회하기가 아주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상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잘하면 어디 가든지 다 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경상도 목회가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죠. 마음에 부담이 엄청 되는 겁니다. 야, 내가 가서 잘할 수는 있을까? 그리고 내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다 지금 학교가 수도권에 있는데 그냥 저도 목사인데 수도권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한편으로는 염려와 걱정, 한편으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은 부산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아멘 하고 이게 오래 끌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가족들은 수원에 남겨두고 저 혼자 차에 짐 잔뜩 싣고 한 차로 제 거 짐만 챙겨가지고 내려와서 저 교육관의 작은 사무실에 한 달 동안 머물렀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부산에 와서 목회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내려왔더니 여기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인 거예요. 제가 안 왔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요즘 누군가 저한테 목회하는 게 어떠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사실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 부산 온누리교회는 어떠냐. 저는요 사람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이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다 내려놓고 부산으로 내려가라. 이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려갔더니 거기에 은혜가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좋다, 와 감사하다, 목회하는 게 이렇게 재밌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가?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팬으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넘어가는 순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가득 주리라.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만 하면 와 하나님 좋다, 와 하나님 감사하다, 전도를 하더라도 아, 믿어두시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그 부르심에 초청할 때 우리가 응답하게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따라오라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데, 뭐라고요? 예수님보다 결코 앞서면 안 돼요. 항상 어디에? 예수님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이거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뒤에 서는 모습이라니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선다 뒤에 선다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시고 저는 예수님 뒤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예수님을 가르치세요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언제요? 즉시 곧. 뒤로 무르는 순간 말씀은 팔팔 살아가지고 막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고 있는데 아유, 나중에 하지. 그러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못 미쳐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일,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어부일도 하면서 복음도 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과연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려놓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 삶 안에 기도 응답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도 그 기적들도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막 이루어내실 텐데 이거 경험 못하면 여러분들만 손해인 거예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좀 기대해 보시고 이 제자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의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누리교회 051-702-010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팔 글라이 브라트나, 네팔을 위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데 모든 교회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순종하는 목회자와 모든 신학자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네팔 지역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 있는 교회들이 한 마음 돼서 네팔 어려운 사람들과 힌두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빛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팔 나라와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게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성불 걷는 성숙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0: 외국에 와 있는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7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갈 때 자기 가족을 복음화하고 또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전파하면서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1: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장대진입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늘 갸우뚱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아, 말씀을 보면 졸음이 오고, 말씀을 보는 게 꼭 숙제하는 것 같고, 그나마 숙제라도 하면 다행인데 아예 저 멀리 치워놓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꿀과 같을까 늘 궁금했는데, 아, 오늘 이 말씀의 맛이 꿀과 같이 변했다고 고백하는 귀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말씀 보는 것이 아직도 고역이고 아직도 힘들고 부담이 끝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시고, 또 성경을 45시간 만에 1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온 교인들과 함께 증명해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아, 성경의 무림고수를 양산하는 교회입니다. 큰터교회 이병천 수석 부목사님 지금 모셨는데요.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꼭 은혜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아,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도 꿀처럼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읽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0: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삶에서 큰 간증과 또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 간증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을 매주 이렇게 모셔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큰터교회 소속 부목사님이신 이병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눌 텐데요. 자그마치 10년이 넘게 한 달에 1독씩 성경을 읽어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읽으시면서도 성경 읽는 것보다 나는 볼링 치는 게 더 좋은데, 성경 읽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좋은데, 이렇게 억지로 목사님 표현으로 그렇게 오셨지만, 최근에 교회에서 50시간 성경 1독 프로젝트를 하다가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야,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10년 만에 요거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신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자, 큰터교회 우리 이병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저는 부산 큰터교회 수석 본목사로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병천 목사라고 합니다.
0: 네.
1: 예, 과거 한 CCC 간사로 한 18년 사역하고, 네, 중국에서도 한 7년 정도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0: 아, 중국 선교사로 계셨군요. 그런데 이 큰터교회가 엄청난 교회예요, 목사님. 지금 문창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출연을 하셔서 좀 큰 도전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유영균 목사님도 부목사님이시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그 뭐 지금 대장암으로 젊을 때 죽을 뻔했다가 성경보라는 감동으로 회복이 되고, 여러분 궁금하시죠? 요 내용들은 나중에 방송 끝나고 찾아보시면 돼요. 무림고수 문창욱, 무림고수 유영균 이렇게 찾으시면 간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 교회에서 세 번째 고수가 나오셨어요.
1: 아, 저는 하수입니다.
0: 아, 뭐 나오시는 분이 다 겸손합니다만은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만간 큰터기 가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우리 목사님 뭐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할 때부터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 책 보시고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303이라는 숫자가 크게 보이고, 전체 제목은 저출산 늪 탈출 전략 303 프로젝트,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1: 네네네.
0: 이거 정부에서 낸 책 같은 느낌도 드는데 목사님 쓰신 거 맞죠?
1: 맞습니다.
0: 이게 어떤 책이에요?
1: 예, 최근 대한민국 출산율이 0.7대로 떨어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네, 부담을 주시고 정말 잠도 오지 않고

0: 맞습니다.
1: 303 프로젝트. 아, 놀라운데요.
0: 네.
1: 근데 보통은 출산율이 낮다는 거는 뭐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뭐 기도도 할수 있고, 안타깝다, 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0: 네.
1: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와, 하나님 영적인 부담을 주셨군요.
0: 예.
1: 그책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0: 책 내용은 일단은 우리 전 성도가 사실은 가치관, 생각이 변화돼야 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중심, 가족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면 이
1: 네.
0: 대한민국 안에 청년들도 그렇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결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특히 저는 여성을 존중합니다.
1: 네.
0: 존경합니다. 왜? 그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것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치를 알리고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앞장선다면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저주사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 줄이라고 믿습니다.
1: 아멘. 목사님, 그럼 자녀가 몇 명인가요?
0: 저는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1: 아, 충분히 그 프로젝트 주장하실 만한 자격이 되시네요. 그럼 그 아들, 딸은 어떻게 되나요?
0: 아들 둘, 딸둘 양육하고 있습니다.
1: 아빠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애를 많이 납시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0: 네네.
1: 집에 있는 자녀들은 좀 이렇게 다 공감을 하고 있나요?
0: 아, 뭐 우리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세뇌 교육을 해가지고 무조건 서른 전에 결혼하고 3명 이상 낳아야 된다.
1: 아하.
0: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도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1: 사실 목사님 간증문 듣고 놀란 거는
0: 예.
1: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셨다고
0: 네.
1: 들었는데, 근데 이게 또 보통은 40일 금식 기도라는 거는 뭐 진짜 몸에 중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큰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나 소원이 진짜 간절할 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목사님은 이 40일 기도에 3번 다 기도 제목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했다고 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0: 네네.
1: 어떻게 된 내막입니까?
0: 아, 예, 뭐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실제로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
1: 네.
0: 돌아보니까 한국 상황이 굉장히 더 어려워졌고,
1: 아하.
0: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부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1: 네.
0: 저는 이제, 어떤 뭐 다른 기도원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서 집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같이 금식을 했는데요.
1: 네.
0: 전 성도가 함께 나눠서 금식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지 않게 40일이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금식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1: 그 40일 동안 물만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네네네.
1: 보통 그런 경우는 기도원 들어가시고 마지막 때는 또 힘드시면 누워 계시기도 하고 하는데,
0: 예.
1: 목사님은 사역을 병행하시면서 세 번이나 그렇게 금식을
0: 예,
1: 하셨다고요.
0: 맨 마지막 주에는 교회에서 이제 아예 숙식을 하고요. 설교도 좀 빼주고 했습니다. 왜냐면 목소리도 많이 안 나와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했을 때
0: 네네네.
1: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 거란 저는 확신이 들거든요.
0: 네네,
1: 어떤
0: 그렇습니다.
1: 감동을 주시던가요?
0: 아, 예. 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제 관점을 바꾸셔가지고 열방을 축복해라. 아, 우리 컨터교회처럼 이렇게 정말 선교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 때문이라도 이 사명 때문이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축복받을 행동, 열방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일에 헌신한다면 그런 나라는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1: 야, 세번다 같은
0: 예,
1: 응답을 주신
0: 뭐
1: 거예요.
0: 그런 그 응답도 있고 또 다른 부흥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그래서
1: 네.
0: 하나님은 온 성도가 함께 또 그런 감동을 받았던
1: 아하.
0: 경험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열방을 축복하면
0: 네네.
1: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속 복을 주시고
0: 반드시
1: 은혜를
0: 복을
1: 거두지
0: 주실
1: 않으시겠다.
0: 예,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1: 그
0: 믿습니다.
1: 열방을 축복한다는 거는 선교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0: 그렇죠. 예.
1: 야, 요즘에 저희들도 선교사님들을 가끔 뵈면은 후배 선교사들이 지금 선교 현장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계신 분들은 연세가 들어가고 이걸 어떡하냐 하는 분들을 많이 뵀는데, 아, 더 선교사님들이 나가야 되겠군요.
0: 예, 저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고 이미 목사님이 출연하셨지만
1: 네.
0: 우리가 선교하다가 죽겠다, 선교하다가 망해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1: 네.
0: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도 선교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1: 네.
0: 형편이나 처지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1: 네.
0: 축복 이걸 기억하면서 교회들이 헌신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다시 한국 교회 선교의 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자, 우리 무림고수, 우리 문창호 목사님 편과 유영균 목사님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큰터교회는 사실 어린이하고 어른 다 합쳐도 부산 같은 경우 100명

0: 조금 넘는
1: 예.
0: 그런 교회인데 매월 선교비를 수천만 원씩 지출을 하고 재정을 영어로 만들고 또 다음 달 넘어가는 교회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을 좀 후원하고
1: 예.
0: 대형 교회에서 지금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1: 예.
0: 무림구수가 또 이렇게 세 번째 나오게 하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이거 또 방송 나가면 교회 연락 많이 오겠네요. 그때 문창원 목사님 출연하시고 문의 있으면 일로 연락하세요 하고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목사님 본인 전화번호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전화번호 셨다면서요.
1: 아 예, 교회로 걸려오는 전화는 또 자동으로 응답으로 제게 오기 때문에
0: 힘드셨겠네요.
1: 참 방송 보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놀라운 거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밤 9시 10시에도 전화하시는 분들 계시고 해서
0: 전화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1: 그래서 뭐 다양한 질문이 있으면 교회를 어떻게 방문하느냐
0: 아하.
1: 또 후원하고 싶다 이런
0: 감사하네요.
1: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느냐
0: 아하.
1: 이런 다양한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예, 그것도 기쁨입니다.
0: 아, 우리 큰터교회는 어쨌든
1: 가능하면,
0: 매월 재정을
1: 예.
0: 영어로 만들고 선교하는 교회니까
1: 예.
0: 틀림이 없다.
1: 예,
0: 이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1: 가능하면 업무 시간에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밤 9시인 좀 그래요.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되고 우리 사모님 와 계신데 쓴 웃음을 짓고 계시네요. 네. 큰터교회 문의는 낮 시간 동안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문창훈 목사님을 이른 시절부터 또 만나신 죄로
1: 예.
0: 한 달에 1독을 예. 억지로 10년 넘게
1: 네네네.
0: 해오셨다고요.
1: 예, 맞습니다.
0: 그 처음 시작하시게 된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1: 아, 저희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문창호
0: 네.
1: 목사님이 이 한 달 1독에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1독 학교를 만들고
0: 네.
1: 우리 아이들부터 강제적으로 다 성경을 한 달 1독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0: 네.
1: 저도 본의 아니게 아이들도 읽는데 제가 신학을 그때 공부하는 저 같은 경우는 또 앞장서서 같이 읽어야 되니까
0: 네.
1: 같이 한 달 1독을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0: 야, 그 한 달에 1독이라는 거는 하루에 적어도 40장에서 50장을 봐야 되는 건데
1: 네.
0: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2시간도 그리고 3시간도 걸리고
1: 그렇죠.
0: 물론 빨라질 수도 있지만
1: 예, 예, 예.
0: 그거 어떻게 이렇게 10년 넘게 해오셨어요?
1: 아, 쉽지 않습니다.
0: 10년 해도 쉽지 않다.
1: 쉽지 않은데 일단은 네. 벌금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벌금을 내지 뭐 돈이 있으면 이렇게 뭐 빠질 수 있겠지만
0: 네.
1: 돈이 없는 관계로
0: 아.
1: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날 그날 분량을 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0: 야, 교회에서 서로 벌금을 매겨가면서 벌금 거두면 또 성교비로 내는 거 아니에요, 다?
1: 그렇습니다.
0: 야,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금 넷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네네.
0: 그 위에 둘은 지금 아들들이고 밑에 둘은 딸들인데
1: 네네.
0: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 나이가 지금은 대학 제대하고
0: 네.
1: 24, 24, 그다음에 네,
0: 아빠는 아들 나이를 잘 몰라요.
1: 24, 21명, 21살.
0: 아버님 정정해 주셨어요.
1: 예.
0: 그 딸들은요?
1: 그리고 딸 고3, 한
0: 네.
1: 명은 중학교 2학년 그렇습니다.
0: 그 애들이 그럼 10년도 전부터 성경 1독을 해나가기 시작했으면
1: 예예.
0: 이게 어른은 또 목사님 부목사님이시니까
1: 네.
0: 담임 목사님의 명을 받들어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데
1: 네.
0: 애들은 되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1: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0: 네.
1: 아이들이 그날 그날 읽는데 그래서 우리 첫째 아이가
0: 네.
1: 초등학교 때
0: 네.
1: 그 성경책에다가 낙서를 해놓는데 나중에
0: 네.
1: 봤더니만은 에스겔이 너무하네.
0: 아, 에스겔서에다가
1: 아, 예, 왜냐 읽다 보면은
0: 뭔 소린지 모르지.
1: 저도 읽다 보면 에스겔이 가장 힘들더라고.
0: 아.
1: 너무 힘든 나머지 그걸 이제 그렇게 낙서한 걸 보면서
0: 네.
1: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에스겔이 너무했네요.
1: 예, 예.
0: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거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억지로 숙제하듯이지만
1: 네네.
0: 읽어나간 이 아이들이
1: 예예예.
0: 또 본인의 진로도 잘 찾고
1: 예예.
0: 예쁘게 잘 컸다면서요, 목사님.
1: 뭐 일단은 아이들이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책을 읽는 걸 좋아하게 됐고.
0: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1: 예예예.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진로 색성에 맞게끔 이렇게
0: 네.
1: 큰 아이는 영화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0: 네.
1: 둘째는 이제 유학을 통해 가지고 또 신학을 공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한 명 한 명 자기 비전을 또 발견하는 게 바로 또 성경을 읽을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개역개정 성경을 읽히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애들 보기 쉬운 책이 아닌데 개역개정을 이렇게 한 달에 1독씩 해내니 나머지 책들은 얼마나 쉽겠어요.
1: 맞습니다.
0: 그런 효과가 또 있군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진로를 잘 찾아나가고 했는데
1: 네네.
0: 정작 목사님은 성경 읽는 것이 10년을 봐도 뭔가 좀 재미라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감동이 없었던 건 또 아니겠습니다만은 늘 부담감 속에
1: 예예.
0: 숙제같이 읽었다 이렇게 솔직히 간증을
1: 예.
0: 보내주셨거든요.
1: 예예,
0: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1: 그 제가 성경 읽는 거를 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제가 청년부 아이들에게 제 솔직한 감정이 발

0: 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 네, 뭡니까?
0: 50시간 성경 일독을 이제 앞두고 네. 그날 첫날 시작하는 날 그날 따라 또 청년들 제가 좋아하는 볼링
1: 아 볼링 좋아하세요?
0: 대회를 잡은 거예요.
1: 아
0: 그래가지고 통화를 하다가 네. 이렇게 제가 본의 아니게 말이 튀어나와 버린 게 네. 나도 볼링 치고 싶다. 나도 성경 읽는 것보다 볼링 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목사님 그러셔도 되겠습니까? 근데
1: 네.
0: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사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읽어야 되지 읽어야 돼서 읽는 거지.
1: 네.
0: 내가 정말 즐기고 좋아하는 거는 볼링도 좋아하고요. 저는 또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1: 요리 좋아하세요?
0: 그래서 음식 하는 것만큼 제가 성경 읽는 걸 좋아하느냐? 이거 제가 뭐 성경 안 읽었다는 말이 아니라 네. 감정적으로. 성경을 부담스러워하고 의무감으로 읽었다. 이게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목사님 솔직한 간증이시네요. CCC 사역자를 그렇게 오래 하셨고
0: 네네.
1: 중국 선교도 하셨고
0: 네네.
1: 또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시면서도
0: 네네.
1: 한 달에 일독을 해오시면서도
0: 네네.
1: 아 솔직히 얘기하면 해야 돼서 하는 거지
0: 네.
1: 나에게 최우선은 아니었다.
0: 저는 사실은 좀 일을 좋아하고
1: 네.
0: 어떻게 보면 좀 일 중독적인 경향이 있어가지고 큰 턱에는 또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일을 많이 하는데 저희 네. 담임 목사님은 항상 일하지 일을 그만해라 성경 읽고 기도해라 이렇게 목사님 항상 그렇게 저에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1: 근데
0: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읽긴 읽지만 제 마음속에는 활동하거나
1: 네.
0: 또는 봉사하거나 네. 이런 데 더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1: 또 볼링 치거나.
0: 아, 볼링은 그렇게 자주 치진 않았지만 좋아는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목사님을 모신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억지로라도 숙제하듯이 보면 반드시 성경 읽기가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무림고수를 통해서 확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성경 보는 게 너무 좋아지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이 그냥 차올라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된 극적인 변화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된 일인지 찬송으로 은혜 받고 금방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은혜 받으시면서 우리 목사님 간증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0: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림고수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거 말씀 선포하면요 어둠 마귀 장난 흑암의 권세를 다 떠나갑니다.
2: 많은 크리스천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속인내 읽으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0: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 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열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센텀 지역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림고수 출연자 때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번, 759국-60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처음 시도해보는 성경의 무림고수 하루 1일 특별 세미나입니다. 부산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KTX 타고 오셔야 돼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인데 제가 우리 부산 극동방송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청자가 200명이 안 되면 우리는 요거 안 한다. 근데 200명이 만약에 넘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한다. 강사가 여러분 엄청납니다. 무림고수 출연해서 제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 분야별 네 분의 무림고수를 모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시편 낭독으로 큰 역사를 경험하신 우리 이태재 목사님. 이분 일반 대기업 다니시다가 젊은 시절부터 성경 소리내서 읽기로 교회가 또 설립되고 본인이 큰 회복을 경험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 레제네 하우스 우리 조상현 목사님. 조상현 목사님이 또 낳은 제자들이 또 방송에 많이 출연하셨는데 성경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집중적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가 할 수 있고요. 또 말씀 읊조리기 또 하가다 분야의 최고수죠.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성도님들이 직접 출연해서 정말 말씀 읊조리고 병이 났다. 우울증이 떠나갔다. 제가 믿음이 없어갖고 뭐 의심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준 그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매일 5분 말씀 선포로 교회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목사님 목회가 달라지고 교회에서 역시 목사님부터 병이 났어요. 아토피도 났고 폐가 안 좋으셔서 늘 기침하던 것도 없어지신 그분인데 교회를 완전히 목회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선포에 있다. 우리 박봉열 목사님까지 이렇게 네 분의 고수를 여러분 이분들 한 분씩 대전으로 광명으로 찾아다니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인천으로. 부산 극동방송 오시면 됩니다. 자 신청하는 방법은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로 고수 이렇게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고 다 무료입니다. 행사는.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 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 링크 확인해서 200명이 넘으면 세미나를 그냥 하고 안 넘으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0: 그렇습니다. 네, 성경에 무린 곳을 찾아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광고가 있었네요.
1: 아유, 그렇습니다.
0: 네, 큰터교회 이병천 목사님 모시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10년 넘게 의무적으로 숙제하듯이 한 달 일독을 했지만 사실은 끝까지 약간 부담이 있고 숙제하듯이가 됐었다.
1: 네네.
0: 하지만 최근에 그게 바뀌었다.
1: 네네.
0: 방송가족들이 궁금해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 아, 저희 컨터교회에서 네. 50시간 성경 일독을 3월 8일부터 해가지고 5일 안에 그 안에 50시간을 해가지고 정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0: 자, 50시간 성경 일독.
1: 네네네.
0: 50시간이면 일독이 되나요?
1: 아, 예, 충분합니다.
0: 충분해요?
1: 네네.
0: 와.
1: 예, 실제로 45시간 만에 성경을 다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0: 그럼 함께 했던 교인들하고
1: 네네네.
0: 45시간에 예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낸 거예요.
1: 예, 맞습니다.
0: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1: 한 20명 정도 신청해가지고 네. 앞에서 나레이터가 성경을 읽으면은 각자 따라서 그 소리나 중얼중얼하면서 그 소리를 따라서 읽는 방식으로.
0: 아, 같이 읽는 거예요.
1: 예, 예.
0: 보통 같이. 다른 예. 통도관 가면은 앞에서 읽어주고 그냥 예. 눈으로 따라가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1: 아, 예, 소리를 같이 내서 읽었습니다.
0: 전 교인이 참석한
1: 네네.
0: 분이
1: 네네네.
0: 다 소리 내서 읽네요.
1: 네네네.
0: 그 나레이터는 누굽니까?
1: 아, 나레이터는 저와 어떤 집사님과 또 몇몇 분이 준비해가지고 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0: 그 성경이
1: 네네.
0: 45시간 만에 읽어질 수 있는 책이었네요.
1: 아,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0: 우리는 평일 석장, 주말 다섯 장에서 1년 1독하는 것이 성경이다.
1: 예, 예.
0: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 네네.
0: 45시간에 1독이 된다고요?
1: 예, 예.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0: 네.
1: 또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게 맞춰갖고 따라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0: 네.
1: 끝날 때쯤 돼서는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걸 경험했었습니다.
0: 그러면은 아침 몇 시에 모여요?
1: 아침에 저희가 9시에 모여서 계속 이렇게 오전에도 읽고 오후에도 읽고 저녁까지 읽었습니다 그때는.
0: 그러면 아침에 모여서 자 창세기 1장입니다 하고 쭉 읽고
1: 네네.
0: 따라가면서 읽고
1: 네네네.
0: 밥 먹고 또 읽고
1: 예예.
0: 저녁 먹고 또 읽고
1: 예 그렇습니다.
0: 그렇게 한 5일을 한 거네요.
1: 아 죄송합니다. 10시부터 시작했네요. 10시부터
0: 네.
1: 밤 한 9시까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0: 이야 엄청나다.
1: 네네.
0: 자는 시간만 빼고 성경만 보신 거네요.
1: 감사하게도 집사님 한 분이 네. 식사를 풀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네. 식사 간식을 잘 먹으면서 이렇게
0: 네.
1: 성경 읽는 데만 집중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5월 동안.
0: 근데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 동안
1: 네네네.
0: 이게 뭐 잘 때도 말씀이 들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1: 예, 제가 일독 전체가 끝나고 난 뒤에 집에 갔는데
0: 네.
1: 계속해서 이 말씀의 멀미 같이
0: 말씀의 멀미
1: 네, 그냥 말씀에 중독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는데도 말씀이 들리고 귀에 일어나도
0: 네.
1: 들리고 하루 종일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0: 근데 앞서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1: 네네.
0: 목사님께서
1: 예예.
0: 성경을 보는 중간에
1: 예예.
0: 큰 은혜를 체험하셨다고 들었어요.
1: 아, 예예.
0: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1: 처음에는 시간에 쫓기듯이 이렇게 나레이트를 해 나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제 시간이 너무 없는데
0: 네.
1: 좀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걸 같이 통으로 읽었거든요.
0: 네.
1: 근데 거의 쉬지 않고 에스겔 같은 거를 통째로 읽어나가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감정이입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제 안에 굉장한 감동이 생기면서 아,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구나. 너무 좋은 편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 없는 거죠.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0: 네.
1: 아니면 뭐 나중에 읽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읽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본문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메시지라 이걸 알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0: 근데 우리는 이사야서 저주 말씀도 있고
1: 예예.
0: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하니까
1: 예예.
0: 무섭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1: 아.
0: 하나님의 그 연애 편지로 느껴졌다고요?
1: 하나님의 감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어쩌면 그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전에 또 성경은 많이 보셨잖아요.
1: 네네네.
0: 1년에 뭐 12독을 하신 분이니까.
1: 네네네.
0: 근데 소리 내서 볼 때 그게 다르게 느껴지는 건가요?
1: 예, 소리 내서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이게 나레이트가 되듯이 이렇게 성우처럼 그렇게 제가 읽고 있는 겁니다.
0: 어허.
1: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이입이 되고
0: 네.
1: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0: 어허.
1: 그래서 소리 내서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자유와 어떤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전에는 성경 읽는 것보다 다른 목회 활동이나 아니면 섬김, 봉사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네.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녹초가 된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아. 그래서 그날 분량을 억지로 채울 때가 많았는데
0: 성경을 이제, 먼저 본 게 아니고
1: 예예 그럴 때가 많았죠.
0: 할 일 다 하고 예예. 마지막에 하기 싫은 숙제 하는 것처럼 죄송한 예예. 표현이지만
1: 예예 그럴 때가 많았죠.
0: 네.
1: 근데 이제 50시간 일독하고 난 뒤에

0: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성경 읽고 같이 또 소리내서 읽고 또 틈만 나면 본당에 가서 성경 읽고 다른 교회 활동 일이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적게 보이고 그다음에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좀 습관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1: 우선순위가 성경으로 바뀐 거네요.
0: 네네네.
1: 지금도 보시면 성경이 하나님 연애 편지로 느껴지세요?
0: 아, 예,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1: 네.
0: 너무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1: 그럼 지금도 소리내서 보시나요?
0: 예. 가능한 본당에서 소리내서 읽고 또
1: 네.
0: 성도들과 함께 같이 또 시간 내서 같이 읽기도 하고 또
1: 네.
0: 목사님도 같이 찾아와서 사무실에서 같이 또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교역자들이.
0: 예.
1: 야, 그리고 요거 50시간 통독 이후에 성도님들이 뭐 요일을 정해서 1시간 반씩 2시간씩 모여서 소리내서 읽기를 한다면서요.
0: 예. 자발적으로 나와서 네, 그날 그날 한달 일독 분량을 소리내서 읽는데 아주 돌아가면서 다 낭독을 하고 같이 읽고 하는데 다 은혜 받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1: 야, 이게 담임 목사님이 강요해서 시작된 모임이 아니잖아요.
0: 네네네.
1: 큰토교엔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계속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0: 예.
1: 그리고 목사님께서 먼저 앞서서 나가서 소리내서 읽고
0: 네네.
1: 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따라서 같이 읽고 이렇게
0: 예예.
1: 했는데
0: 예.
1: 일반 성도님들도 앞에 나가서 막 읽기 인도를 하면서
0: 예예예.
1: 은혜 체험한 분들이
0: 아,
1: 많았다면서요.
0: 예. 그때 처음에는 시간이 쫓겨서 사역자들이 주로만 읽고 또 전문 낭독하시는 분이 읽었는데
1: 네.
0: 돌아가면서 읽기 시작하면서 나와서 다들 읽는데 너무 깊은 감동에 빠지기도 하고 뭐한 집사님은 막 목소리가 막 격양될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막
1: 계속 소리가 커져요.
0: 흥분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사로잡는 그런 느낌을 성도들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1: 그 소리내서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읽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1: 네.
0: 갑자기 낭독을 멈추신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좀 그걸 보는 성도들도 또 은혜를
0: 아,
1: 받고.
0: 예.
1: 야, 19명이 참석했다고 그랬거든요. 아이들
0: 네네네.
1: 포함해서.
0: 네네네.
1: 그 50시간,
0: 예.
1: 정확하게는 45시간 만에 성경 1독을 끝낸 19명이면 많은 인원은 아니기도 한데,
0: 네네네.
1: 근데 그 인원들 가운데 또 간증이 많이 나왔다고요.
0: 아, 예. 뭐 기억나는 간증 중에 하나는
1: 네.
0: 우리 한 가족이
1: 네.
0: 어쨌든 공무원이신데 휴가를 내시고 온 가족이 아이들 초등학생 3명이 있는데 같이 참여했는데요. 그 첫째 아이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안경을 벗으면은 거의 사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1: 많이 안
0: 되게
1: 좋았네요.
0: 어려운 그런 아이인데 말씀을 읽으면 눈이 좋아질 거다 이런 좀 확신이 들어가지고 성경 읽고 10분 후에 그냥 안경을 10 벗어버렸습니다.
1: 사물이 인식이 안될 정도면 눈이 많이 나쁜
0: 예,
1: 건데요.
0: 많이 나쁘고 그런 상황이고 또 이렇게 드림 렌즈 같은 걸 교정하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걸
1: 네.
0: 믿음으로 아예 안경을 안 쓰고 읽기 시작했는데
1: 렌즈도 빼고.
0: 점점 잘 보이기 시작하고 시력이 밝아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가 뭐라 했냐면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 렌즈로 하나님 말씀 렌즈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된다 이런 눈이 확 밝아지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1: 눈이 좋아졌어요?
0: 예, 눈이 좋아져서 지금은 안경 벗고도 다 보이고 활동하는 그런
1: 야,
0: 게 바뀌었습니다.
1: 그 일주일 안에, 5일 안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0: 아, 예, 뭐 시작하자마자 거의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1: 놀랍네요.
0: 네.
1: 성경을 소리내서 보면 눈이 좋아질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0: 예.
1: 또그 집안에 또 아이들이 더 있었나요?
0: 예. 아, 예, 특히 막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는 저기 마지막에 물론 이제 누워서 성경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이셔가지고
1: 그 막내 1학년짜리한테.
0: 예. 보랏빛 비누방울이 온 교회에 가득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빨간색 그 보라 이
1: 방울이,
0: 비누방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보라색을 다 몰아내고 온 교회 공간에 이렇게 보혈로 가득 차는 그런 아이 눈으로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 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0: 네네네.
1: 성도님들이 더 확신을 갖게
0: 아,
1: 되셨겠네요.
0: 예.
1: 그리고 제가 이 간증 보고 너무 놀랐는데 그 일주일 새
0: 예.
1: 성인 ADHD로
0: 네네네.
1: 좀 발작 증세도 있고 좀
0: 예.
1: 어려운 분이
0: 네네.
1: 좋아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0: 아, 예. 사실은 좀 유튜브에 또 올인하기도 하셔가지고 본인이
1: 유튜브에 올인한다는 건 제작을 하는 건가요?
0: 예,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너무
1: 유튜브에 보는데.
0: 집중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1: 네.
0: 본인이 한번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자기가 성경 유튜브를 보다가 주님 오시지 않을까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영상에 집중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 이 50시간 통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유튜브에도 몰입하지 않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몰입하고 또 온 가족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렇게 확 변화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1: 아, 그분이 ADHD
0: 네, 본인이 그런
1: 어려움이 좀 있던 분이었어요.
0: 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본인이 그 전체 교인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0: 뭐 ADHD에 또 발작까지. 근데
1: 아하.
0: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성경 읽을 때 그렇게
1: 네.
0: 일어났습니다.
1: 이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0: 네네.
1: 또 일주일, 또 2주일, 또한달 지나면
0: 네네.
1: 옛날 생활로 돌아간
0: 예예.
1: 좀 아픈 추억들이 우리 많이 있단 말이에요.
0: 예예.
1: 그 일주일간 성경을 하루 종일
0: 예예.
1: 이제 선포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0: 네네네.
1: 그 지금 말씀하신 아까
0: 예.
1: 유튜브를 끊게 됐다는 그분이나
0: 예예.
1: 눈이 좋아졌다는 그 학생이나
0: 예예.
1: 그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0: 아, 예.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계속 또 가정에서 같이 말씀을 읽는데 기존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오히려 가족이 다 같이 읽다 보니까 이제 점점 속도도 빨라졌 이야기도 들었고 또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 가정은 또 계속 지금 화요일 목요일마다 나와서 같이 또 말씀을 읽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1: 그렇군요. 아,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네요.
0: 네네. 네네.
1: 자, 우리 그 성경의 무림고수 단골 질문이에요. 눈으로 봐도 은혜가 되고 또 조그맣게 읍조려도 은혜가 되는데, 지금 아까 목사님 교회에서는 점점 읽는 사람들이 격앙이 되면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됐다고도 하고,
0: 네네네.
1: 이게 어느 정도로 읽어야 더 은혜가 많이 되는가요?
0: 뭐 일단은 소리 내서 중얼거려서 읽거나 눈을 읽어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또박또박 들리는 속도로 이렇게 좀 빨리 읽긴 하지만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굉장히 성경에 더 몰입하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이 또 선포가 되니까 이 공간 자체도 가족들 안에서 또 교회 공간이든 어디든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마음에 눌림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일어났던 성경을 선포해서 읽을 때, 큰 소리를 읽을 때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 목사님이 해보시니까
0: 네네네.
1: 눈으로 볼 때보다는 그래도 소리를
0: 예예.
1: 내는 게 낫고,
0: 예예.
1: 약간 작게 읍조리는 것보다는
0: 네네.
1: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게 낫군요.
0: 네네.
1: 근데 우리 생활에서 사실 뭐 집에서야 작은 방 들어가서 큰 소리로 할수 있지만,
0: 네네네.
1: 그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0: 예.
1: 땐 어떻게 해야 돼요?
0: 뭐정안 되면 차에 앉아서라도 읽고 들어가고 아니면은 좀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읽든지 하고 또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중얼중얼 읽더라도 가능하다면 소리 내서 읽는 그런 곳을 찾아서 읽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앞서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걸 통으로 보니까 더 은혜가 됐다고
0: 네네. 네,
1: 말씀하셨거든요.
0: 맞습니다.
1: 우리는 읽는 분량이 있으니까 하루에 석장, 뭐
0: 예.
1: 6장, 10장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0: 네네.
1: 가능하면 권별로 읽는 게 도움이 되나요?
0: 아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 말씀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조금 더 훨씬 더 가까이 전달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1: 네, 그리고 우리 무림고수를 애청하시는 분들 댓글에 꼭 달리는 질문들이, 어떤 분은 빨리 읽는 게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박또박 천천히 읽는 게 좋다고 그러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느 방향이든 일단 읽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45시간 만에 성경 1독을 할 정도면 지금 엄청 빨리 읽어나간 거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고 집중이 되나요?
0: 아, 예. 가능하면 최고 속도로 그렇게 읽어 나갔는데 오히려 천천히 읽을 때는 잡생각이 들거나 딴데 집중이 분산될 수 있는데 오히려 집중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읽다 보니까 더 집중력도 올라가고 또 성경 전체 맥이 끊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 장과 장이 넘어갈 때도 그냥 바로 이어서 읽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에 주는 성경의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1: 그
0: 일어났습니다.
1: 우리 생각하고 다르네요.
0: 네네네.
1: 우리는 마디마디 절절
0: 예.
1: 또박또박 끊어서 읽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0: 원래 성경에 또 제가 알기로는 구약 성경은 장이나 절이 이후에 붙여진 거고 원래 통으로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리내서 큰 소리로 빨리빨리 읽어 나가면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되더라. 그리고 아까 앞서 뭐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얘기했는데
0: 네네.
1: 이해가 다안될거 아니에요,
0: 아,
1: 당연히. 말도 어렵고. 그래도 읽어 나가는 게
0: 아,
1: 도움이
0: 예.
1: 되나요?
0: 그 아이들도 앞에 나와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아이들도 자기들 속도로 이렇게 읽는데 굉장히 또 은혜롭게 잘 읽고요. 또 뭐, 그 말을 잘 모르는 아이들도 귀로 듣기만 하더라도 그 은혜가 전달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네.
1: 목사님 사실 뭐 CCC 사역이나 중국 선교사부터 해서 오랜 기간 복음사역 해오셨는데, 이번 성경 그 50시간 1독 이후에
0: 네네.
1: 목사님의 목회관이 변화가 있었어요?
0: 아, 예. 일단은 저런 이제 교회 일이나 사역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너무 놀라운 게 마지막 날 성경을 급하게 읽고 있을 때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잠시 화장실 간다고 내려왔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무료 상담소 그 내용을 보고 상담을 받으러 들어온 겁니다.
1: 아, 교회 앞에 무료 상담소라고 써 있어요?
0: 예예 예, 있죠. 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으니까. 저희 상담 전문 상담가들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전도 차원에서 붙였는데 교회 이전

0: 5년 동안 한 명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1: 아, 그 간판 붙이고
0: 예예. 예.
1: 한 명도 안 왔는데.
0: 한 명도 안 왔는데
1: 하필이면 그 쉬는 시간에.
0: 뭐 10분 쉬는 시간에
1: 야.
0: 돌아가지고 그래서 상담을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창현이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이걸 그만둘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1: 야.
0: 또 본인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1: 네.
0: 이렇게 물어오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 네.
0: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답은 줄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올라와서 요한복음을 읽을 차례니까 같이 성경을 읽자.
1: 아, 일단 앉아라. 당황했겠는데요.
0: 읽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친구도 좀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만나면서 점점 신앙적으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또 많이
1: 네.
0: 회복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 주시면서
1: 네.
0: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일, 사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내가 영혼은 얼마든지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감동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야, 바꿔 말하면
0: 네네.
1: 말씀의 사역자가 더 집중을 하면
0: 예예.
1: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0: 예예.
1: 그러시 되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겠다.
0: 예, 저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1: 야, 그러네요. 네네. 5년 동안 한 명도 안 들어오던 간판 보고 하필이면 그 쉬는 시간에 들어와서
0: 예예.
1: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일이 예예. 보여서 일을 먼저 하고
0: 예예.
1: 성경은 나중에 보시던 분이
0: 예예.
1: 성경 중심으로 먼저 보면
0: 예예.
1: 영혼은 보내주신다.
0: 네, 맞습니다.
1: 오늘 뭐 여러 가지 감동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요. 목사님, 성경 읽기를 결단하는 분들이 또 여러 분 있을 거예요.
0: 네네.
1: 특히 이 방송 보시고 그렇다. 나도 소리나서 성경을 좀 보겠다. 소리나서 좀 빨리 힘줘서 한번 봐보겠다. 45시간이면 읽는 성경을 내가 그동안 못 봤구나. 이제 보겠다. 이 결단하시는 분들에게
0: 네네.
1: 목사님 쓰신 책
0: 예예.
1: 저출산 늪 탈출 전략 303 프로젝트
0: 예예.
1: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0권 가지고 오셨거든요.
0: 예.
1: 나는 이미 손자가 있는 권사님인데 나는 장로님인데 나는 필요가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 또 자녀 손들이 또 은혜 받고 세 명 이상
0: 네네.
1: 나을 수 있고
0: 할렐루야.
1: 30대 전에 결혼하고 30살 전에
0: 예예.
1: 역사가 있을 준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샵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결단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분 추첨해서 목사님의 책 303 프로젝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목사님 귀한 선물 감사드립니다.
0: 아닙니다.
1: 네. 저희 방송 보시고 아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네네.
1: 그런 분들에게 어떤 권면 주시겠습니까?
0: 예,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길고 지루한 책 같은데 알고 보면 45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이다.
1: 네.
0: 저기 저희가 고향이 합천인데
1: 네.
0: 합천에는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근데 그 8만 장의 그 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 책을 하루 8시간씩 집중해서 읽을 때 15년 이상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1: 그렇게 방대하니까.
0: 네네네. 근데 성경은 집중해서 읽으면 하루 8시간씩 읽으면 충분히 5일 안에도 읽을 수 있고 45시간에도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1: 네.
0: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 야.
0: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모여서 읽고 또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읽으면 더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우선이 확 와닿네요.
0: 네네.
1: 8만 대장경을 매일 읽으려면 15년이 걸린다.
0: 15년 이상.
1: 성경은 45시간.
0: 네네.
1: 길게 잡아도 일주일 안에 보는 책이다.
0: 너무 감사하죠.
1: 결단하면 볼 수 있다.
0: 네네.
1: 아, 오늘 큰 도전이 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가족들, 우리 구역
0: 네네.
1: 다음 주부터 내가 한번 주일에 도전 주고 한번 봐야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0: 네네네.
1: 자, 어떤 식으로 요거를 집중해서
0: 예, 예, 예.
1: 휴가를 낸다 아니면은 예. 뭐 연휴를 이용해서 본다 할 때
0: 예, 예.
1: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인 말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0: 아, 예, 뭐 가능하면 소리 내서 혼자 읽기 힘들면 교회에서 모여서 읽거나 같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읽을 때 특히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장을 많이 줍니다.
1: 그렇죠. 그래서
0: 가능하면 핸드폰을 안 보이게 한다거나
1: 네.
0: 몸으로 한다거나 하고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연락이 오거나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생각이 나기
1: 나가죠,
0: 때문에
1: 나가죠.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같이 모여서 읽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될 줄 생각됩니다.
1: 자, 앞에 나가서 읽는 사람은 뭐 30분, 1시간 이 정도씩만 하면 되나요?
0: 아, 네네. 그렇죠. 예, 예.
1: 더 짧게 돌아가면서
0: 예,
1: 나가서 이제 읽고
0: 예, 그렇습니다.
1: 읽는 사람 속도에 맞춰 따라 읽고
0: 네네네.
1: 이런 식으로 일주일이면 성경 1독을 할 수 있다.
0: 네네네.
1: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네.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안내해드린 것

0: 처럼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입니다, 여러분.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무림고수에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분야별 대표 목사님 네 분을 모셨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 샵1069 문자로 고수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아래 유튜브 댓글창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여러분 200명이 넘으면 저희가 세미나 진행합니다. 말씀 세운 교회 시편 낭독의 이태재 목사님, 그리고 성경 천독 레제나 하우스 조성현 목사님, 또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 강의를 하시는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그리고 매일 5분 말씀 선포로 교회와 목회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던 박병렬 목사님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자, 샵1069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광고도 많고 내용이 길었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무림고수를 낳고 있는 놀라운 교회, 부산 큰토교회 우리 수석 부목사님이신 이병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 방송은 언제 어느 때든지 다시 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만 듣지 않고 나만 보지 않고 가족들과 또 식구들과 함께 듣기 원하시는 분샵 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누르면 바로 볼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작진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아주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생명의 씨앗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는 늘 내 안에 거친 광야와 같은 마음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심겨진 믿음의 씨가 마음의 광야를 푸른 숲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은 믿음의 씨앗이 크게 자라나면은요, 다른 사람의 광야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작은 변화를 이루는 작은 날갯짓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날갯짓이 뭐냐 하면은요, 매일 말씀으로부터 믿음의 씨앗을 받아 내 마음의 광야에, 내 마음의 외로움에 심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기도로 계속 물을 주는 은혜의 삶입니다. 작은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주일에는 만남의 복 첫 번째 시간으로 세리 레위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큰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리쳤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소리에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곧 바다와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이 지명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 기자는 이곳을 가다라 지역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곳이 가다라이든지 거라사이든지 두 도시는 모두 데가볼리, 즉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연합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릴리를 중심으로 서편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 많이 있었고 동편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갈릴리 동편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이방인들과 이방 문화로 가득한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지역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곳으로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부러 이방의 갈릴리 지역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목적 없이 그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만나시려고 광풍을 지나서 고생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만남이 기대가 됩니다. 이곳은 아직 마을 외곽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요, 그 등장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쪽에서 쇠사슬과 고랑을 차고 걸어오는 사람이 보입니다. 누군가 그를 결박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은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딴 곳으로 가라, 딴 곳으로 가라. 방향을 틀어서 저쪽으로 제발 가라. 이리로 오지 말아라. 자, 그 사람은 무덤가에 살고 있었고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날카로운 돌로 자신의 몸을 긁어서 또 자해해서 온몸은 피투성이었고 손목과 발목에는 끊어진 쇠사슬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단순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미쳐 날뛰면서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은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많은 귀신이 들린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많은 귀신들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뜻일까요? 그리고 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은 데가볼리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우선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살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시체, 즉 주검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주검을 만진 것보다 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무덤 옆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유대인 공동체 마을에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지금 헐벗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엄밀히 말해서 옷이 벗겨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복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죄를 당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들은 입던 옷을 모두 다 벗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은 죄로 인해서 정죄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언제나 사람들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기를 즐겨합니다. 자, 벗기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원죄의 수치를 상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벗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옷 입혀주심은요, 타락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바닥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났죠? 즉 홍해의 바닥을 건너게 하심으로 세례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동안 애굽에서 입던 그 노예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자는요, 옷이 없습니다. 헐벗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집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집을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집을 떠나서 지금은 무덤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벌거벗어서 정제된 상태로 방황하며 삽니다. 주검이 썩어가는 무덤가, 그 부정한 곳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지 못한 채로 부정한 모습 그대로

자,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감은 마음의 회개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덤가에 살고 있는 많은 귀신 들린 자는요, 이런 상태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무덤가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정죄를 받게 하는 것, 또 옷을 입지 못해서 헐벗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은 사탄이 목표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귀신들의 지배 아래 살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남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소리는 이 남성의 음성이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하는 수많은 귀신들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귀신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영역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다 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임재하신 이곳에서 더러운 귀신들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몸을 망가뜨리는 그 귀신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곳에선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귀신들은요, 소리치면서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축사는 단순히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과 육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혔지만 이제 참된 통치자가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과 몸을 곧 회복시키실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까? 먼저 이 더러운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요,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받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고 그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행위는 그 권위에 굴복한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질문하시니 이 더러운 귀신들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요, 이름이 너무 많아서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로마 군단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군가의 평화를 억압해서 팍스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조직된 로마 군대가 레기온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그 평화와 약속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이고 파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팍스 로마나를 위해서 몇천 명의 보병과 기병이 모여서 전쟁에 나갈 태세를 준비하는 그 로마 군단이 레기온이었습니다. 자,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세워진 평화의 제단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기원전 13년 7월에 히스파니아와 갈리아에서 돌아온 아우구스투스를 맞이해서 이 원로원에서 로마의 전통신들에게 이런 평화가 오래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평화를 짓밟아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면 무거운 쇠사슬과 고랑을 채우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두의 평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누군가를 날마다 더 무거운 쇠사슬과 고랑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기적인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를 버림받도록 내버려두고 짓밟히도록 방치하는 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어떤 사람을 투명인간처럼 대우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 사이에도 거짓 평안의 아픔과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품고 돌봐야 할 자녀들에게 쇠사슬과 고랑을 채우면서 이거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가짜 평강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대하면서 이것이 평강을 위하는 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쇠사슬과 고랑을 차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쇠사슬과 고랑일까요?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누구에게 그것을 채우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평강을 위한 일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가짜 평강이 아닌 진짜 평강을 맛보아야 그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안에 거짓 평안을 위한 명목으로 귀신 군대가 모여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아니면 평안을 얻을 수 없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네 몸을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덤벼들어야 너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속이며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싸워볼 용기조차 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의 쇠사슬이 그 사람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기를 앞세운다 할지라도 진리의 검,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그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귀신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청원합니다. 주님, 제발 제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무저갱 들어보셨습니까? 바닥이 없는 심연을 가리킵니다. 지옥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장소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헤어나오기 힘든 장소죠. 생각대 못해 귀신은요, 묘안을 하나 내놓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돼지를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하필이면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간청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곳은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돼지를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마침 저쪽 산 언덕에 많은 돼지떼가 보입니다.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해서 부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라서 키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돼지 사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다는 것이죠. 즉 이곳의 돼지떼는 일종의 만몬과 같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악한 영향력 또는 헛된 숭상으로 간주되는 재물입니다. 수많은 귀신의 군대들은 이런 만몬에게 거주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부를 추구하려고 하는 로마 제국은 만몬신이 다스리는 왕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몬을 숭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귀신 군대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만몬을 품고 있는

대가볼리의 돼지떼 그곳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돼지떼로 들어가라 이렇게 허락하시자마자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쏜살같이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먹이를 먹고 있던 이 돼지들,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가만히 못하고 날뜁니다. 빠른 속도로 비탈로 달려 내려갑니다. 그렇게 돼지떼는 한 마리 한 마리씩 호수에 빠져서 몰사했습니다. 단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두가 무조갱 같은 그 호수로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만몬의 몰락입니다. 돼지떼 만몬과 더불어서 귀신 군대 레기온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진짜 평강을 가져오신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 마을에 평강이 찾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에게 쇠사슬과 고랑을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주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싸늘합니다. 우리에겐 평안을 얻은 그런 기쁜 순간 같은데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을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이 언덕에서 키우던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한 마리 남김없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부의 원천과 자긍심이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돼지떼가 사라졌다라는 것은요, 낭비 중에 낭비다라고 억울해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합니다. 분노에 차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떠나소서, 이곳에 머물지 마소서. 여러분, 이 소리는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제발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소리쳤던 귀신의 음성과 비슷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자, 지금은 전에 귀신 들렸다가 온전히 구원받은 한 사람만이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회복되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에겐 지금 대가볼리 지역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셔주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또 버림받았던, 돌아갈 수 없었던 그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지 않고, 광야에서 배회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치지 않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주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자, 여기서 말하라라는 말은요, 전파하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동사는요, 말씀을 선포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요,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권위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결박된 세력을 풀어내고 해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권위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쇠사슬과 고랑에 묶여있다가 자유롭게 해방된 그는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외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는 완강한 대가볼리 지역에도, 이방인 문화와 우상 숭배가 들끓었던 그 지역에도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0: 를 알려야 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부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수많은 귀신 군대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이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아, 세상이 주는 평강은 번쩍이는 철무기와 무력으로 쇠고량을 채우면서 계속 유지되는 가짜 평강이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은 쇠사슬과 고랑을 벗겨버리고 우리를 진정 자유케 만들어주시는 그런 참된 평강이구나.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귀신 들려서 고통받았던 사람은 이제 온전히 회복돼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광풍을 뚫고 고생고생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도착하였는가? 저 귀신 들린 한 사람, 이 한 영혼을 만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저 땅으로 파송하시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가짜 평강을 누리면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회복이 되고 싶다면 진짜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얽매고 있는 쇠사슬과 고랑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가, 또 부모님이, 또 자녀들이, 형제 자매가 거짓 평강이 아니라 진짜 자유와 평강의 옷을 입고 집으로 가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에게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봐도 우리는 그의 쇠사슬과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발 그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에 위치한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7022번 산성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잠언 23장 19절 말씀.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잠언 23장은 권력자의 식탁에 앉을 때 그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목적으로 차려진 자리인지가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힘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타협하는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사랑하는 자리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편하고 좋은 길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며 비천함에 처할 줄 아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바울이 풍부와 궁핍 모두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듯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달려 죽은 십자가, 그리고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행복한 전도사 강유식.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계는 살리는 채찍입니다. 듣고 보고 느끼는 과정에서 믿음은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야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됩니다. 신앙은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말씀에 열리고 눈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향유옥합의 찬양과 원에이싱어지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오직 주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올바른 성경 읽기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지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어느 버스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광고가 실렸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은 없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는데요. 이 세상은 이렇듯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이성의 세계로 도배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성과 감성을 골고루 갖췄던 탁월한 지도자 다윗은요,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했듯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본 다윗은 이러한 인간의 영화가 부질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풍성한 찬양 나눌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출발했습니다. 신현미가 찬양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한웅재 목사님의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고 메리 제인의 태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세상은 짧은 인생을 즐기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멋진 삶 여러분 다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 응원하면서 다양한 찬양 준비했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함께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오늘도 기도 제목들 또 축하 메시지들 또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697번님께서 신청 찬양 보내주셨는데요. 금요일 저녁 찬양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하시면서 또 저의 찬양 주의 은혜라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은혜스러운 주일 저녁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청 찬양들 함께 들으시고요. 4임의 영어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겠노라고 찬양 가운데 결단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토브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디론가 가고 계신 여러분들, 이 방송 듣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 찬양들 함께 나누는 동안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 붙들고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머무신 줄 믿고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또 계신 곳곳에서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복된 주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책에서 본 한 글자부터 일곱 글자로 나타내는 일곱 가지 인생의 지혜 문답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는 나.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두 글자, 우리, 주님 안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는 사랑. 사랑은 하나님 그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네 글자는 내 탓이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야 됩니다. 돈 안 드는 최고의 투자는 정말 잘했어. 칭찬에는 고래도 춤추겠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여섯 글자, 우리 함께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을 이루는 일곱 글자는 처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도 나를 끝까지 처음 그 마음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바로 그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그에 대한 기대와 갈망도 없게 됩니다. 다윗은 과거 뼈아픈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앞에 놓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과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고 사는 자들에게 있는 비밀이요 신자가 누릴 풍성한 복입니다.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이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이런 복과 은혜를 풍성히 맛보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걱정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지친 마음에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시는데요. 두려움 대신 소망을, 염려 대신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일범 오늘 첫 곡으로 아주 멋진 곡이었죠. 우리에겐 빛 전하세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Carry the Light 남성 합창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힘이 찾아오는데요. 이 시간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연약한 마음에는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브랜드 뮤직의 곡으로 찬송가 연주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들으셨고요. 이어서 호주 힐송 뮤직의 초창기 히트곡으로 잘 알려진 곡입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Jesus Love of My Soul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마라나타 싱어즈의 아카펠라 프레이즈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We Sing Alleluia를 들으시고요. 이어서 크리스 라이스의 곡으로 마녀의 주제 Fairest Road Jesus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크리스 라이스의 곡으로 찬송가 만유의 주제 Fearless Road Jesus를 들으셨고요. 그 전 곡은 마라나타 싱어즈의 아카펠라 프레이즈 중에서 We Sing Alleluia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크리스 펠슬의 곡으로 I See the Lord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시편 34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로 나아가며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원입니다.
1: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 둘, 셋.

소리엘의 목소리로 오늘 첫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시작했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소망으로 붙잡습니다. 상한 그 마음 그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을 의지하며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vening Praise 이어지는 곡입니다. 희수일의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들려드렸어요.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들려드리고요. 또 나누고 싶은 사연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중에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649번님 온전케 되리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이 찬양 패러슈트 뮤직의 원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올게요.

패러슈트 밴드의 온전케 되리, Complete 함께 들었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힐송의 힐러, 치료자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FABC 재난 대비 방송. 오늘 이 시간은 박경련 재난 공보관과 함께 호우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이 되면 장마와 호우가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비가 얼마나 내리면 집중호우라고 얘기합니까?
1: 일반적으로 6시간 동안 7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될 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요.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집니다. 요즘에는 국지성 호우라는 표현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강한 비가 매우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현상을 국지성 호우라고 합니다. 한편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장기간 빠른 속도로 비구름대를 진행시키면서 동시자발적으로 넓은 지역에 비를 뿌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국지성 호우나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도 어렵고 또 홍수나 산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0: 호우 때문에 피해를 입기 쉬운 지역이 어딘지 알면 미리 대비할 것 같습니다.
1: 예, 상류계곡에 물이 불어서 한꺼번에 쏟아져 흐르는 지역이라든지 하천변의 제방 높이보다 낮은 지역, 또 지하시설물이나 지대가 낮아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도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또 물의 흐름을 무시하고 설치된 배수로나 하천을 매립해서 도로로 만든 복개 구간 이런 것들도 위험하고요. 특히 도로가 배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물이 역류해서 도로가 하천으로 돌변하게 되고요. 당연히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호우 피해인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미리 할 수 있을까요?
1: 예, 먼저 가정이나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이나 저지대의 침수 우려 지역에서는 수중 자동 모터 펌프나 방수판과 같은 침수 피해 예방 시설을 미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수중 자동 모터 펌프는 빗물이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감지 센서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빗물을 집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고 방수판은 지하주택의 출입구 턱이 낮거나 창문으로 빗물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해서 침수 피해를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우수 역류 방지 시설, 그러니까 빗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상습 침수 구역에 계시다 이런 분들은 동주민센터나 구청 치수방제과 등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저지대 주택 시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설치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0: 네,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미리미리 설치해서 피해를 정말 예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상치 못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일단 급하게 대피를 해야 될 텐데 알아둬야 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1: 예, 침수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가족끼리 미리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정해두고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이런 생필품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대피를 하더라도 공사장 근처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근처는 피해야 되고요. 대피할 때는 수도나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리시고요. 라디오나 텔레비전,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서 날씨를 자주 확인해야겠습니다.
0: 야외에 나갔다가 특별히 산과 계곡에서 집중호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1: 예, 산과 계곡에서는 집중호우 때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고립이 될 수 있고요.
0: 네.
1: 또 계곡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간다든지 산사태나 토사 유출로 매몰사고

0: 당할 수 있습니다. 캠핑이나 등반을 위해서 산간계곡을 찾는 분들은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가급적 그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산에 있다면 빨리 하산을 하시고요. 그렇지 못했다면 높은 지대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물이 불어난 계곡은 건너지 마시고 119 등의 구조 요청을 해야 되겠고요. 야영 중에 불어난 급류로 위험에 처했을 때는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지대가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마지막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운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예, 호우예보가 있을 때는 하천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운전 중일 때는 반드시 감속 운전을 해야 합니다.
1: 네.
0: 또 물에 잠긴 도로에서는 약 60cm 정도만 물이 차도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쓸려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침수된 차량은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을 해야지 피해를 줄일 수 있고요. 또 앞차나 옆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튀기는 경우 그때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지잖아요.
1: 그렇죠.
0: 예, 따라서 앞차와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물이 많이 고인 위험한 지역에서는 비상등을 켜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FEBC 재난 대비 방송은 박경련 재난 공보관과 함께 호우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 계신 곳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머무는 삶을 바라보면서 김도연의 샬롬 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Overflow의 주님 계신 곳에 들으셨습니다. 근목자 흙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라는 뜻인데 어디에 머무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오래 머물면 세상 생각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태도까지도 조금씩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거하면 다르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미없어 보일 수 있는 삶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오래 머물며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Ernie Hassay의 Oh What a Moment, Gaither Vocal Band의 Sinner Saved by Grace, Wintley Phipps의 His Eye is on the Sparrow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훈의 언제였나, 장근희의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주리의 예수 내구주 들려드렸습니다. 5159번님께서 신장 투석을 거부해서 고속도로 갓길에서 호흡곤란이 오고 심정지가 오며 코로나 때 제대로 면회도 하지 못해 그렇게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 3년이 되었네요. 마지막 3개월은 뇌사 상태로 누워 계시며 동생이

면회 간 날에도 눈도 뜨시고 했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보고 눈감은 모습만 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얼마나 좋은 아빠를 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늘 나라에서 아프지 않고 천국에서 자유하며 기쁘게 지내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토브 월십에 참 아름다워라 듣고 싶어요. 친구가 동방송 샬롬 나잇을 소개해줘서 듣게 됐는데 아빠가 있는 하늘나라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찬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작은 불꽃 하나가, 어노인팅의 나는 찬양하리라, 마커스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5159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토브 워십의 참 아름다워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쌍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현충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작게는 부모님의 눈물과 땀이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의 피와 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6.25 전쟁도 겪으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하는 그런 선진국으로 바뀌기까지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신 그런 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요. 주님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더욱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정현주의 찬양으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이어서 안성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충만하고 또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정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그런 내 영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오히려 정말 큰 소리로 주님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 때, 그때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라도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 주님, 정말로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이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오 신실하신 주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노래 선교단의 음성으로 작은 불꽃 하나가, 그리고 이어서 어노인팅의 주의 친절한 팔에 한 기세,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매우 특별한 시대이며 분명 이전과는 다른 큰 전환의 때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의 초림은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된 오늘은 신약에서 마지막대로 들어가는 대전환의 시기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이 잃었던 기업을 다시 받고 새 출발하는 50년의 희년이 40번째가 되는 2000년의 대희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신약의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을 건너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간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전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시대가 왔도다. 역사상 가장 큰 희년을 위한 대전환의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앞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물결이 다가오는 역사의 때에 주는 빛의 날개를 활짝 펼치실 것입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편 126편 2절 말씀입니다. 나와 가정, 교회, 나아가 우리나라와 열방을 향해 대희년의 뿔나팔을 크게 길게 불겠습니다.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고 전환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이어스의 찬양이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주찬양 선교단의 그 이름 두 곡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곡의 찬양, 소프라노 신델라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테너 존 노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리고 이어서 서울 바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세 곡 함께 하시죠.

끝으로 들으신 찬양은 서울 밥 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였습니다. 자, 그레이스 투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끝으로 준비한 두 곡의 찬양은 먼저 백 투 더 바이블 퀄텟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했고요. 그리고 모스텔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편 23편 준비했습니다. 이두 찬양 들으시고,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을 지나면서 이 땅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깊이 애곡하는 그런 하루 잘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강중일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첫 찬양으로는 조범진의 곡이었어요. 할렐루야. 목소리는 헤리티지의 이철규 형제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참 굉장히 큰 일도 있었고 그 더위도 또 한껏 기승을 부렸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또 오늘까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역사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셨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실지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또 바라게 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께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허락하신 많은 크리스찬 CCM 아티스트들의 곡들을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들 한 시간 동안 준비해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동방현주의 세상을 사는 지혜,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제가 불렀습니다. 커버한 곡이죠. 주의 전으로 산다는 것은 프레젠 워십 4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원을 주님께 드리지만, 기도를 간구를 드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리고 또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긴 합니다. 또 그런 질문들과 기도들 가운데 응답을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응답 없이 우리에게 침묵으로 보내실 때가 있죠. 그러나 알고 계시죠? 그 침묵마저도 우리에게는 응답인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살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찬양 하나 더 들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간구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생 최대의 추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지 못한 것을 버림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불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깊은 공허감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만났다고 느끼면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느낀다면 이 순간부터 찾으십시오. 음성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분 만나기를 기대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실 겁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김보규의 당신은 내게 오죠 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계속 도전받는 게 있다면 뭘까요? 믿음이겠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죠. 또 하나의 방법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 우리 스스로의 내 스스로의 이야기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향해서 하는 말들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 역시도 주님께서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깨달을 수가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좀 떨어졌을 때, 또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해졌을 때는 나의 이야기를 막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또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느낌과 생각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밝히 보지 못했던, 볼수 없었던 것들도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언제나 들어도 좋은 찬양이지요.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실 수 있고요.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항상 잘 모아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일괄적으로 방송해드리고 또 신청곡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시면 오늘과 내일이 아닌 오늘 주 토요일 토요일에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5015님 네 역시 5월 30일 01시 21초에 출첵이요. 오늘은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잔잔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신청곡 준비해놓고 있고요. 7282님, 전 보통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날 듣는데요. 내일은 에어컨 공사가 있어서 오늘은 누워서 듣고 있어요. 7282님, 그 에어컨 설비를 하시는 건가요? 와,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신 거면 지금 시즌이 정말 바쁘실 시즌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한 두 번인가 그 에어컨 설비하는 거를 본 경험이 있어요. 뭐 저희 집에 설치하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설치하시는 거를 본 적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힘든 일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 여쭤봤더니 아, 힘들긴 한데 이렇게 또 제품마다 좀 특징들이 있어서 그것만 알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죠.

7282님, 잘 설치하셨죠? 네.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6428님, 저희 왕왕왕 애청자시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밤 비행기로 LA로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다시 LA로 가시는군요. 거의 3개월간 한국에서의 모든 일이 잘 지나갔지만, 마지막 짐 정리와 집 정리는 계속되고, 네. 그리고 떠나야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아, 6428님, 지금 이 방송은 또 LA에서 듣고 계시겠네요. 정말로 우리 방송의 글로벌 청취자이십니다. 6428님.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주님께서 늘 영감 팍팍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품들 만드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아, 6282님. 5월 30일 1시 58분에 올려주셨어요. 아멘, 수고하셨어요. 빛이 없어도 신청곡 부탁드려요. 다윗과 요나단. 네, 빛이 없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해주셨습니다. 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5월 31일 01시 1초에 5015님께서 땡 5015님께서 네. 출첵이요. 윌럽 집회 후기 갑니다. 이번 집회는 대전이었어요. 너무 멀어서 딱 30분만 있다가 왔습니다. 오, 그래도 좋았어요. 와, 너무 멀어서 딱 30분만 있다가 왔는데 그래도 너무 좋으셨다는 거잖아요. 이야, 진짜 윌러브는 진짜 행복하겠어요. 이게 뭐 우리 흔히 얘기해서 뭐 팬심 이런 것도 있지만 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윌러브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오, 이런님, 집회에서 받으신 은혜 주변에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2535님, 목요일 밤에 교통사고를 크게 겪어서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이상하네요. 그것보다 죄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쵸. 2535님, 그래도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 던져주셨지만 너무 울림이 있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몸이 아픈 것도 무섭지만 죄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입니다. 2535님, 다시 온전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신청곡이 있었어요. 501호님께서 신청해주신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를 신청을 하셨고요. 네, 신청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의 빛이 없어도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라는 제목이죠. 이두 곡의 신청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의 나의 기도, 다윗과 요나단의 주에서 나의 당신이여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달빛 카스페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행복한 순간들이 많은데요. 지금도 되게 감사한 순간 늘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스플랜이라는 팀을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아셨나요? 저는 처음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만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접하게 된 거는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저는 언제 처음 만나게 됐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죠. 30년 넘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고요? 그런데요, 이두 곡의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 세대가 같은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의 스타일은 옛날 것과 지금 것으로 나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표현되고 있어서 정말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조금 장난기 어린 생각이긴 했지만 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를 히스플랜이 부르고 다윗과 요나단이 나의 기도를 부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를 떠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세대와 시간과 역사를 거슬러서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허락하신 찬양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앞으로의 시대도 계속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음악들을 또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오랜만에 이 멘트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아티스트들이, 이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대를 노래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애통해하는 것을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노래할 수 있는 음악 사역자들이 될수 있도록,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하면서 귀한 시간 또 오늘도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이제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꾸려드립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거죠? 마지막 곡으로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한다 말하시는 주님을 또 느끼시고 깨달으시면서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이제 녹음이 더욱더 짙어가는 6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자 또 오늘은 특별히 현충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기독 순교자들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신사 참배에 거부하며 조국의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 그리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다가 피 흘리신 믿음의 선조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처럼 조국과 성도들을 위해 가장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고 가신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이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은 그 어떤 날보다 더욱더 감사의 마음과 경건함을 담아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이 땅의 차가운 골짜기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린 순교사의 피는 허무하게 사라진 눈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거두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칼날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총칼 앞에서도 조국을 위해 무릎 꿇었던 그 신실한 기도가 거름이 되어 이 땅에 푸른 평화의 숲이 숨쉬고 있습니다. 주님, 상처입은 이 강산을 위로하시고 선조들이 피로 지킨 신앙과 조국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지켜가게 하소서. 네, 조국의 꽃이 되어 기독 기림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또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이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들을 맞았으니 곧 헷 족속 중 일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본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취하였고 이스라엘의 딸이며 느바엿의 누이인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에서를 위해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이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었다.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들과 모든 짐승들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서 자기의 동생 야곱에게서 떠나 한 지방으로 갔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나 방대하여 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며 또 그들의 짐승떼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우거하던 그 땅이 그들을 부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서가 세일산에 자리 잡았으니 에서는 곧 에돔이다. 이것은 세일산의 에돔 사람들의 조상 에서의 족보이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도 딤나라는 첩을 두었는데 그녀가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소생들이다.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이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소생들이다. 아나의 딸이며 시보온의 손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녀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아주었다. 에서의 후손들 중 족장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버 족장, 그나수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다.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들 중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서 루엘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소생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로서 에서의 아내가 된 오홀리바마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다. 이들이 바로 에서 곧 에돔의 자손들이며 이들이 바로 그들의 족장들이다. 그 땅에 거주한 호리족 속 세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로단과 소발과 시몬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자리 잡은 세일의 자손들 중 호리족 속에서 나온 족장들이다.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와 헤맘이며 로단의 누이는 딤나였다. 소발의 아들들은 알완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다. 시본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이 사람 아나는 자기 아버지 시본의 나귀떼를 돌보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다. 디손의 아들들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들은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다. 디산의 아들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이러하니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다. 이들은 그 구역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 속에서 나온 족장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다.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고 그의 성읍의 이름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에서 온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으니 대만족 속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으니 부다대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족 속을 격파한 하닷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고 그의 성읍의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에서 온 삼나가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으니 강 은절이 르오봇에서 온 사울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으니 하달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의 이름은 바우며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헬 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였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은 그 종족과 터전과 이름에 따라서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다. 이들은 그 소유한 땅의 거처에 따라서 에돔의 족장이 된 이들이니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였다.

0: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피곤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제가 태어난 시기에 가장 어렵다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가지고 진짜 이유식도 못 먹어가서 저희 어머니가 감자를 으깨가지고 이유식 대신 저를 먹여서 키웠다고 항상 저한테 미안해하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 커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때는 배급제도가 붕괴돼서 엄마가 힘들게 장마당에서 벌어들여오는 도로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장마당이라는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쌀을 1kg를 사갖고 들어오면 겨우 오늘 한 끼, 두 끼, 오늘 먹으면 내일 뭐를 먹어야 되는 거가 항상 고민이고 항상 숙제였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고요. 항상 하늘은 누구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나의 심장이고 그들을 위해서 내 한 목숨까지도 바쳐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의를 받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믿었는데 저에게 차려진 것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점점 가면서 굶어 죽을 사람들, 94년도에 300만 명의 아사자들까지 생겼습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장사를 못해서 너희들 먹여 살릴 힘이 없어서 항상 어머니가 어머니를 탓했고 저희 아빠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정말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또 그 인생 그리고 내 팔자를 탓하면서 살아왔는데요. 15살에 처음으로 제가 노래 하나를 접하게 됐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한 축복이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것조차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라는 자책감에 매일과 같이 살았는데 15살에 한국에서 나온 노래다라고 하면서 들었던 것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의 친구들이 항상 생일 때라든가 그리고 친구들이 어디를 떠날 때 이럴 때 이 노래를 꼭 불렀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노래 태초부터 나

누군가를 축복해서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원망이 아닌 축복받은 인생으로 산다라는 노래가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던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그런 노래를 매일같이 부르면서 정말 그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16살에 국가에서 너는 키가 크니까 군대를 가라 라고 해서 저를 군대로 보냈어요. 김정일을 경호하는 경호처로 보냈습니다. 최소한 경호부대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니 또 신병 교육이라는 것을 초반에 이렇게 오면 한 3개월이라는 기간을 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3개월이 딱 끝나니까 또 저를 데려다가 어디로 보내냐? 간호사를 전문으로 키우는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다 졸업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허위사령부라는 장성들을 치료하는 간호사로 보냈습니다. 8년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못볼거볼거다 보고 정말 힘든 상황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마다 계속 나타나주는 좋은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나 보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를 옆에서 계속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조금씩 저희 옆에서 계속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6년을 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제가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신 이유가 회사에서 너무 일을 시키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풀가동을 시키면서 건설 현장, 아파트 건설 이런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밤에도 불을 켜놓고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로사로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나갔다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대에서 휴가를 보내줬습니다. 집에 와봤더니 아빠는 현장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올 때까지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었고 제가 오면 얼굴이라도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엄청 마르셨거든요. 얼굴은 까맣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보면 아빠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고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영웅이래. 그래, 무슨 영웅인데? 현장에서 순직을, 일하다가 순직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노력 영웅 칭호라는 것을 줬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걸 가지고 쌀 1kg도 바꿔 먹을 수가 없어요.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형식상 주어지는 그러한 영웅 칭호를 받았는데, 사실 아빠가 일하면서 그렇게 노동의 대가로 사실 국가가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걸 약속했냐?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그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 집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까지 국가가 그 기름이 없어서 안 돌아갈 때그 빚까지 다 갚아주면서 헌신을 했던 거죠. 근데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집이라고 지정해놨던 그 아파트 202호, 지금도 2채 안 집니다. 2층 2호였거든요. 2층 2호인데 아파트가 완공이 됐다라고 입주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 왜 여기 와서 이 청소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래, 아닌데요? 저희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서 물어보라고, 우리가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빠는 순위에서 밀려난 것 자체가 아니고 아예 명단에서 해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집을 팔고 나와서 살았던 게 아파트 그 건설 현장 바로 옆에 컨테이너로 된 조그마한 경비실 같은 데서 살았거든요. 완공되면 그 컨테이너를 반납하고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으로 있었던 건데 갑자기 아파트가 완공되니까 와서 그걸 싹다 철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랑 나랑은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집이라도 대충이라도 주면서 나가 살아라라고 하면 가서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지? 내일엔 당장 이 집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살수 있는 곳은 전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나쁜 생각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신을 제가 차렸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 또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겠네 해서 제가 두 번, 세 번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네 번째 만에 눈을 딱 뜨니까 나는 죽을 수 없는 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힘을 내서 그나마 엄마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 엄마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하자. 북한에서는 할수 없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탈북을 했습니다. 부대를 복귀해야 되는 상황인데 복귀를 안 하고 바로 한국으로 온 거죠. 사실 한국에 오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중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를 도와주겠다라는 결심으로 제가 탈북을 했거든요. 압록강을 넘어야 되는데 교대 근무하는 시간에 빨리 탈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밤에 압록강 쪽에 보면 돌멩이들만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엄청 심해요. 야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돌멩이들, 거기에서 그 돌산을 이렇게 내려와야만 강을 건널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딱 엎드려 있는 순간에 갑자기 먼 데서 후레쉬 불이 비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는 살아야 되는데 하고 막 손을 떨고 있는데,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꼭 잡고 나도 모르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전혀 모르는데도 갑자기 두 손이 앞으로 모여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여기에서 살게만 해주시면 저는 정말 열심히 잘 살고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험한 순간에 부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고 싶었지만 사실 소통이 되지 않고 그리고 글자를 모르다 보니까 중국 거리를 제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중국에 오면 정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신분증이 없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중국 공안국에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북송을 시켜버립니다. 가장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임신매매를 당하는 걸 알면서도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려가서 그 집에서 조금이라도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장애인을 돌봐주는 보호사 겸 집안의 노예로 제가 팔려갔거든요. 제가 물건으로 팔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저기 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구나. 이 생각만은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노력을 해서 여기에서 탈출한다.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친구가 중국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데 거기 한국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이면 가능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저 도와주십시오. 저 탈북해야 되는데, 저 한국 가야 되는데, 길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브로커 일을 하시는 목사님, 탈북민들을 데려오시는 목사님들을 알고 계시니까 연락을 해봐라. 라고 연결을 해줘서 제가 준비하고 출발하는 기간이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에 있는 쿠밍까지 오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크다 보니까, 베이징에 갔다가 베이징에서 또 쿠밍으로 내려가는 기간이 보름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 체류자고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택시 조금 빌려 타고 그리고 가다 버스 좀 빌려 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오다 보니까 15일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라오스 국경이 있는 쿠밍까지 오게, 권명리라는 곳에 오게 됐거든요. 라오스 국경에 도착을 했더니 여기는 공산 국가야. 여기서도 안전할 수가 없어.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메콩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콩강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걸 강을 넘어가지고 태국에 도착을 해서 태국에 있는 국제난민수용소에 가야만 우리가 난민 신청을 해서 한국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착 지역은 태국 수용소로 가야 되는데 라오스에서 또 태국 가면 메콩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배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메콩강은 바다가 아니어가지고 잔잔한 호수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쉽사리 이렇게 흔들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람도 안 부는데 배가 계속 흔들려가지고, 아니 왜 배가 흔들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저기 불빛이 보이냐 하고 봤더니 이렇게 초록색 불이 바짝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다 저게 뭐냐고 했더니 악어가 입을 벌렸다 딱 닫으면 그 물살 때문에 배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려요. 그때 그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고 악어라는 것은 상상만 하고 포식주의자라는 것만 들어가지고 저게 잡히면 어떡하지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이 가운데로 그냥 딱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태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아, 살았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간,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우리도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뜻깊은 6월의 또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0: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때로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다몬드 싶어도 흉터가 남아있기도 하지요. 전쟁으로 인해 분단의 선이 잔인하게 그어진 이 땅에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남아있습니다. 총과 칼이 오간 자리, 이 남과 북의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아직도 만연하지요. 오늘 남한에서는 이 전쟁에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는 날, 현충일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6월 6일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 이화 챔버 콰이어였고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트루바의 김정범 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고 남과 북 가운데 그어진 상처를 안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아픔이 없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천국 소망을 함께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 붙들며 계속해서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서울 챔버 싱어즈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도들이 돈을 대하는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자와 비신자의 무언가 달라도

0: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더러 물어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말의 언행이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욕도 자주 하고 거짓말도 자주 하지만은 믿는 사람의 언행은 달라야 되죠. 만일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세속에서 생활할 때에 자기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활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센하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 있을 때 구소련의 정상회담 중에 니키타 크루쇼비 아이센하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이센하워 대통령이 모든 일정이 다 스케줄대로 움직이는데 니키타 크루쇼프들어 내일은 저와 함께 교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니키타 크루쇼비 뭐라고 그러는 거니 저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갑니다. 다음날 정상회담으로 약속된 시간에 아이센하워 대통령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무려 2시간이 지나서야 회의 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그러죠. 니키타 크루쇼프는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매우 큰 결례를 아이센하워가 한 거죠. 그때 아이센하워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고 오느라 늦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자 니키타 크루쇼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하죠. 당신이 무슨 핑계를 댈지 2시간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의외로군요. 자칫하면 양국 사이에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는 사건이지만은 그래도 아이센하워는 믿음을 우선으로 했고 니키타 크루쇼프는 이런 배포를 인정해 정상회담은 수월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고 때때로는 목숨까지 아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4개 있는 향유옥합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시편 72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산들과 언덕들은 공의로서 백성에게 평안을 보내게 하소서. 임금이 가난한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빈궁한 자를 건지며 억압하는 자를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과 평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 소망을 들어주시고 함께 주실 줄을 믿으면서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를 올려드릴게요.

0: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임금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줄기니 그가 원하시는 것으로 그 물줄기를 돌리신다. 아멘.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어 주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력과 이념의 벽에 갇혀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법문을 터뜨리듯 막혔던 남북의 관계를 뚫고 통일의 물꼬를 트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된 세계를 보시게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남북한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줄 아는

주님의 보혈에 오늘도 감사와 사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미가 4장 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6월 6일 남한에서 현충일로 기념하는 오늘 해마다 이날이 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함께 기억하는 날이죠. 동시에 전쟁이 남긴 아픔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 우리 민족은 전쟁으로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생이별해야 했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미가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쟁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이 아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세상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M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방송에서는 올 초에 발표한 한 편의 논문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 문제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0: 네.
1: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문이 있어서 이게 찾아보니까 정말 약간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이 어떤 이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룬 글인데요. 제목은 관세법 개정을 통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보호 방안입니다.
0: 한국 입장에서 다뤘다는 것도 굉장히 또 흥미롭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올 초면은 올해 발표한 거면은 그 올 초까지의 데이터를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1: 그렇죠.
0: 논문을 썼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럼 이 논문의 핵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데요. 북한 노동자가 강제 노동으로 만든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일단 한번 차단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논문은 특히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문제에 주목을 했는데요.
0: 네.
1: 북한 당국이나 중국 정부를 직접 움직이는 솔직히 좀 어렵지만
0: 그쵸.
1: 북한 노동자를 쓰는 해외 기업이 만든 물건을 이 한국에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기업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즉 강제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자라는 접근이라서 그래서

0: 그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면 아 이게 막았으니까 강제노동은 안 되겠구나라고 네. 하는 식으로 이제 기업에 좀 경각심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뭔가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할 때는 그만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명분이 네. 필요하고 여기서 수식어가 강제노동으로 만든 물건이었는데
0: 네.
1: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를 강제노동

0: 돈을 버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북한 내부보다 외화를 벌 기회가 있다는 이유로 파견을 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강제 노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한국의 전문가들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그렇게 단순히 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해외 나간 노동자 첫 번째로는 여권을 뺏깁니다.
1: 네.
0: 이동이 제한되고요.
1: 말도 안 되죠, 이게.
0: 네. 숙소와 작업장을 감시받는 경우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의 대부분도 북한 당국에 상납됩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즉 ILO가 제시한 강제노동 지표에는 뭐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임금 유보, 과도한 노동시간, 위협과 협박 이게 포함되는데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의 현실 여기에 거의 부합되어 있다. 상당히 맞아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이게 말로는 뭐 여권을 보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정말 네. 이동을 막으려고 하는 행동임이 분명하고
0: 맞습니다.
1: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무엇보다 심각한 건 바로 이 임금 문제죠.
0: 맞습니다. 임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건데요. 나의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그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그것도 나를 지킨 그 노동력을 보낸 북한 당국에 흡수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논문은 그 중국 파견 노동자들이 실제 임금의 70에 80%를 당국에 상납하고 실제 존해주는지는 한 달에 80에서 100달러 수준이라는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중국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는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두거나
1: 네.
0: 항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북한 당국의 감시와 그리고 귀국 후 처벌 가능성 때문에 그냥 말로 삭힐 수밖에 그러니까 온몸으로 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노동을 소개해줬을 때 수수료라는 개념이 여기도 있는데 이게 7, 80%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뭐 80에서 100달러 수준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고국으로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돌아가서도 내야 될 뇌물들이 상당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런 부패가 만연한데 북한이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북한 당국을 비판하거나 강제노동 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실세를 해라 라고 하는 지적인 거죠.
1: 네.
0: 물론 북한 당국이 노동자를 통제하고 임금을 가져가는 핵심 주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1: 그렇죠.
0: 또한 중국 정부가 이런 노동을 방치하거나 허용하고 있다면 그 책임도 작지 않은 그런 지적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북한 당국이나 중국 정부를 직접 움직이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외교적 압박은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노동자의 생활 조건을 바로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논문은 시선을 조금 바꿉니다. 북한 노동자를 실제로 고용하고 이익을 얻는 해외 기업, 특히 중국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렇게 뭐 현실적인 방안 아니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이런 해결 방안들도 제시를 하고 있나요?
0: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법인데요.
1: 네.
0: 현재 한국 관세법 제234조는 수입,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요. 바로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물품입니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세관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의심되는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자체적으로.
1: 네.
0: 즉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 일종의 장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1: 저희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이 핵심인데 수입을 막는 것, 그러니까 들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그럼 수입을 막는 것이 북한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연결지어 보는 거죠.
0: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0: 북한 당국은 해외 노동자를 이렇게 보내놓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현지 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결국 노동자의 희생으로 북한 당국과 기업의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입 제한은 이 구조를 끊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 노동으로 만든 물건을 팔 수 없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쓰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1: 아.
0: 그리고 강제 노동을 할 수 없게 만든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그러면 기업은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좀 줄이거나
1: 네.
0: 아니면 적어도 노동 시간과 임금 지급 구조를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강제 노동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통로를 어떻게 보면 약간 개선해 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1: 이게 그럼 딱 두 가지 갈래길이 있겠어요.
0: 네.
1: 외화벌이를 보내지 않거나
0: 네.
1: 강제 노동이라는 이 이름을 벗거나.
0: 그렇죠.
1: 근데 이 관세법 개정이라는 해결 방안이 좀 어떻게 실제로 반영된 사례들이 있나요?
0: 네. 논문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중요하게 소개를 하는 건데요.
1: 네.
0: 미국은 이미 관세법을 통해서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최근 들어서는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통해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보고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이미 미국은 만들었습니다.
1: 네.
0: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유럽 시장에 들어오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런 국제적 흐름을 보면서도 이 한국도 더 이상 선언이나 비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법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한국도 이 부분을 좀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래도 조금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이긴 하나요?
0: 그렇죠. 그래서 강제노동이 최근 들어서는 중요한 세계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하나의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네.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실사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그 팔리고 있는 뭐 가방이라든지 속눈썹 이게 중국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구금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조사 같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선 지역 중국의 북한의 나선 지역에서는 경제 특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간 중국 기업들의 생산되는 제품이 실제로는 나선 지역 근처에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 네. 거기에서 노동자들이 아니면 수감자들이 만든 제품들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사례들인데 그럼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작동하려면 어떤 기반이 좀 마련돼야 될까요?
0: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쓰고 있는지,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는지, 그 물건이 어떤 경로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강제 노동 제품을 막으려면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는 거죠. 기업 이름, 지역, 품목, 공급망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행정 역량인데요. 관세청이 이런 정보를 분석하고 의심되는 물건의 통관을 보류하고 기업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논문도 이 점을 한계로 지적하긴 하는 건데요.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목록과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중국이 그걸 막았습니다. 한국에서 그 서치를 검색을 하지 잘 못하게 만들어 놨긴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 자원과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관세법 개정을 통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보호 방안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갖는 의미 저희가 좀 기억해야 할 짚어가야 할 의미를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국장님.
0: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개선 문제는 이제 가치적으로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1: 네.
0: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한 나라의 정책 수단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까지 저는 이제 나아갔다라고

0: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는 오랫동안 비판, 규탄, 결의안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잖아요. 물론 그 활동도 중요하긴 한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노동자의 처지를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렇다면 한국 법을 어떻게 바꿔서 실제 압박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네.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방법을 공급망 문제하고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 뒤에 누군가의 강제 동의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올려져 있는 수산물,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게 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의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정책으로 위반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알고요.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인케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토리라고 하는 한 아내가 있었어요. 토리. 근데 남편하고 관계가 지금 싹 안 좋아요. 맨날 그냥 남편이 큰 소리 치고 이게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개를 한 마리 키우게 됐어요. 개를. 근데 이 강아지도 지 남편 닮아서 그런지 이게 망나니야. 그래서 이 토리가 어느 날 서점에 갔다가 거기 개 훈련법에 있는 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아, 이 책을 사다가 개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쉬운 책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 개를 이럴 땐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럴 땐 저렇게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치고 읽다 보니까 퍼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남편을 이렇게 훈련시키면 되겠다.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하여튼 우리 상식적으로서는 개는 자꾸 쓰다듬어줘야 되고 옆구리를 살살 긁어줘야 되고 때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개가 조금 잘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자꾸 칭찬해줘야 돼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줘야 돼요. 강아지 키운 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잘한 거 있으면은 항상 먹을 거 가지고 있다가 항상 줘야 돼요. 항상 이렇게 그대로 개 훈련시키듯이 남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개보다도 남편이 바뀌더래요. 남편이 전보다 훨씬 친절해졌고 일찍 들어오고 얼마나 쓰레기도 잘 버려주고 청소도 잘해주고 설거지도 잘해주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소파에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해요. 그게 개 훈련법의 책이었어요. 그거를 잘 숨겨놨어야 되는데 칠칠치 못해가지고 그 남편이 이게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러고 이렇게 훑어보니까 거기 막 줄도 쳐져 있고 막 글도 써 있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나를 개처럼 훈련한 거야? 뭐야? 날 개 취급한 거야? 화가 난 거야. 남편이 씩씩거리고 이 책을 흔들면 이게 뭐냐고 이거 뭐냐고 말이 라고 화를 내면서도 남편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비록 개 훈련이긴 하지만 칭찬받아 좋고 사랑받아 좋고 상받아 좋고 수시로 먹을 거 간식 줘서 좋고 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복종하십시오.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남편에게 항복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머리를 이겨먹으려고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을 대항합니까? 그러나 지혜롭게 하십시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고 존경해야 되느냐? 질서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화평과 행복은 질서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질서를 깨뜨립니다. 마귀는 반항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행복을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앞에 남편은 머리, 아내는 몸, 질서를 세우실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와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종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참신랑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훈련, 영원한 참신랑 예수님께 복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신랑 남편과 행복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연단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우리 아내를 뭐라 그러죠? 마누라 말고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여편네. 오늘 책을 보니까 여편네, 여편네라는 뜻은 옆에 있네의 준말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0: 앞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동역자, 대등한 관계, 그런 동업자라는 뜻이에요.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아내는 남편 밑에 있는 밑편내가 돼도 안 돼요. 그건 노예죠. 아내는 남편 머리 위에 있는 윗편내가 돼도 안 돼요. 아내는 남편 뒤에 있는 뒷편내가 돼도 안 되고, 아내는 남편 앞에서 얼쩡거려도 안 돼요. 앞편내가 돼도 안 돼요. 아내는 옆편내가 돼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의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새벽부터는 함경북도에서, 오전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평안남도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이 18도, 제주가 17도, 서울과 강릉, 포항이 16도, 대구와 여수, 목포가 15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대전, 광주가 14도, 평양과 신의주가 13도, 개성이 12도, 함흥 11도, 해산이 7도, 강계가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29도, 서울과 대전이 28도, 춘천과 포항, 여수와 목포가 27도, 개성과 강릉, 부산이 26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제주가 25도, 평양 24도, 신의주 22도, 강계가 21도, 해산 20도, 청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까지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 소식에 피해 없도록 안전과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사랑하기에 힘쓰고 말로 다 형용치 못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말미암느니라. 잠언 29장 2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요. 수용하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인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오늘 네온 햇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원교회를 담임하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행복한 하루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걸작 의식으로 이 하루를 승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승리의 성적표다. 어느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커야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야 하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만큼 위대한 능력도 권세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승리해야 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욥기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쉽게 말하면 너 어디 갔다 왔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저는 이 사탄의 대답을 보면서 아, 사탄의 주무대가 세상이고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찔러보는 것이 요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상대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맞짱을 떠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세상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음은 승리를 만드는 성적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린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세상 속에서 맛을 만들어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끝없이 돌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넘어뜨리고 하는 그 괴계 속에 우리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무장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이죠. 하루의 문을 열면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실까요?

0: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멋지게 갖추고 있는 전신갑주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이다. 마치 두 노를 준 것이 한쪽은 하나님 사랑, 한쪽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노가 가장 균형 있게 잘 저어질 때 우리는 앞으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해 주실 줄을 알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십계명의 절반,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내 믿음이 무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위대한 승리의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성적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선물의 날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성원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714번님, 새벽길 25분 걸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오는 길 해가 뜨고 있습니다. 사방이 꽃으로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눈도 코도 너무 행복하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지요? 참 좋습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눈도 코도 귀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 순종하며 돕는 자로 서겠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나가고요.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네온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가운데 신앙인 분들의 간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은 남성분이십니다. 탈북민 분들 가운데 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분은 또 북한에

0: 해서 음악을 하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에 나섰다가 결국에 누명을 쓰고 탈북길에 오르셨다는 이태연 집사님의 이야기.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을지, 먼저 북한에서의 일상을 지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지어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첼로로 찬양을 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탈북민 이태연 지혜인입니다. 이 지혜인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제 암혹한 생활에 너무나도 그 소름 돋는 그런 일이 있었고,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바뀌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특별하게 뭐 지금 잘한 건 없고요. 반생을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대접이라는 걸 못 받고 벌레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온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요. 또 자랑삼아 하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좀 북한에서는 키가 좀 컸어요. 처음에 이렇게 체격이 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운동을 했어요. 육상을.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14살 때, 13살 때 그 예술대학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가 총 1000명이 되는데 그 1000명 중에 제가 뽑혀갔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저는 지금 와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때는 모르고 했지만 1000명 중에 한 명이 뽑혀가서 제가 이 첼로로 배웠어요. 저 어려서부터 좀 뭘 하면은 좀 짓궂기 잘해요. 남들이 다 잘 때 우리는 자지 않고 하루 두 시간씩 잤어요. 남들이 뭐 연습하는 소리 딱 들리면 자다가도 일어나 또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또 이렇게 뽑혀서 군대 갔어요. 옷가로 뽑혀가지고 김일성 특강에 제가 군기에서도 갔어요. 군경훈련도 받고 그래서 군방으로 7년을 하고 제대돼 왔는데 지금까지는 나는 그때까지도 살아가면서 뭐 좀 잘난 체 하면서 좀 많이 뽐내고 다니고 그 지인이 됐거든요. 근데 지인인 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세뇌당해가지고 야 응당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한마디로 소 돼지 길러서 그냥 잡아먹어도 뭐 어떻게 말 못하잖아요. 딱 똑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제대됐어요. 저는 특각이라는 거는 김일성 특각인데 군견 가지고 경호를 했거든요. 근데 대화도 좋고 살아가는 건 괜찮았으니까 세상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보니 완전 딴판인 거예요. 아니 세상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고. 그래서 다 그렇게 산대요. 배급 안 주지요. 월급 안 주지요. 신발이 없지요. 비누가 없지요. 아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고. 저는 집에서 하룻밤도 못 자고 다시 부대 갔어요. 군복만 하던 그게는 그래도 좀 많이 여유가 돌아가거든요. 그래 가서 쌀 다섯 포대, 50kg짜리 다섯 포대, 그러고 비누 또 이렇게 박스로 다섯 박스, 심지어 이렇게 백포천을 줘요. 한 30장 가지고 오고. 어쨌든 뭐 돈이 된다는 거 다 가져왔어요. 가난구제는 하나님도 못, 그 임금님도 못한다고. 이거 가난구제라는 게 제가 그렇게 가져와도 한 달 되니까 다 없어요. 근데 제대돼 와서 본 그 북한 땅은 멍땅 사기. 북한은 강도라는 거 뭐 아이들이 이 빵을 먹고 가는 그것도 막 뺏들어가고. 저는 너무 이 사람 뭐 하품하는 세월에 이빨 뽑아간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눈 뜨고도 다 이렇게 뺏겨간가. 야 이건 나라가 망했다 이랬어요. 나서면 실제 굶어 죽는 사람들 어디서 와서 이거 잡아서 그 죽는지. 아니 하루에 보통 두세 명 두세 곳이 봐요. 저는 역전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역전 대합실에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 시체가 보통 12개. 그런 생지옥을 저는 직접 목격하면서 야 이거 북한에서 태어난 거 왜 이렇게 후회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 태어나서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 아프다고 살았어요. 살다가 한국을 오게 된 계기가 제 아들이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가 너무 똑똑했어요. 4살 때 유치원 보냈거든요. 공부하라고 하러 갔다가 와서 가방 열어보니까 그게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선생님 편지. 아 선생님 우리 아들 잘 봐줘서 이런 편지를 보내줬구나 하고서 감사해서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총성 이 아이를 공부시키려면 유리 두 장, 그 다음에 땔감. 땔감은 또 이게 한 집에서 거의 한 달씩 뗄 수 있는 땔감 그것부터 보내라 하고, 그리고 부식물 값을 보내라는데 돈 총 계산해보니까 한 집에서 두 달 먹을 식량 그 값이에요. 그걸 내야만이 공부시킨대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애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애를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새끼라서 그러기보다도 봤을 때 너무나도 안쓰러워요. 저도 잘 안 돼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제 아들까지 저처럼 잘 안 되는 건 보기 싫더라고요. 그 찰나에 아 돈이라도 벌자 하고 함흥에 개구리 기름 싸러 갔어요. 집에 있는 텔레비 팔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다 팔았어요. 돈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 갔다가 한 달 만에 집에 와보니까 집에 가택을 맞았어요. 밥 써서 와가지고 저희 집을 가택을 놨는데
2: 이 전정을 뜯었어요. 전정 뜯었는데 그 전정 안에 뭘 감싸나 해가지고
1: 여기 뜯고 가운데 뜯고 저 자꾸 뜯고 세 군데 뜯어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 구둘

언덜 있잖아. 그 언덜 바닥까지 또 딱 뚫렸어요. 이렇게 딱 까가지고. 그러고 보호마루 갔는데 보호마루 밑에 이게 땅이거든요. 그 땅도 1m를 팠어요. 밖에 창고 땅이란 땅은 다 뚜져봤어요. 근데 없으니까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들이 집에 나타나는 즉시 친구가 보고하지 않으면 추방시키겠대요. 뭐 늙은이들 그 소리 듣고 소리 속이 바들바들 떨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너 어디 갔다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 보니까나 다만지 억울해서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그 알아봤어요. 뒤로 알아보니까 누가 신고했는데 신고자가 누구냐면 저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바로 많이 얻어먹은 사람, 제가 제일 사랑해주고 제일 이뻐해주고 제일 이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신고했어요.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보이지도 않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말하면 국정원. 그 친구하고 물어봤어요. 친구도 저를 보자면 야 너 중국 안 갔구나 이러죠. 내가 중국 갔대요. 그러니까 경찰 있잖아요. 걔가 내가 중국 갔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야 가는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다 하고 아니다 했는데 근데 갔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게 되면 중국밖에 못 갈 것 같아 하니까 야 가는데 잡혀만 오지 말래요. 잡혀오면 자기네 골치 아프다고. 알았다. 나 진짜 간다. 그렇게 말한 게 거기가 바로 실천이 옮겨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도무지 살지 못하겠더라고. 그 가사면은 집 식구들 살게 해주고 형제들도 살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집도 다 수리해주고 창고도 새로 다 짓고 그 속초도 다 허물고 새로 다 해주고 그래서 이거 엄마가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게끔 다 해주고 만약에 그래도 살기 힘들면 집 팔아가지고 그 큰 누나네 집에 가라.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냐?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지 않으면 자살라 가니까 어디 간지 물어보지 마세요. 가서 연락도 기대하지 말고. 그게 석 달 동안에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정작 오자니까는 무섭더라고요. 잡히면 어떻게 하지? 잡힐 걱정을 하게 되면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계획을 해놨으니까나 잡힐 바 시건은 다 죽자 우리. 옷소매 이런 데다가 약을 엿어요. 약이라는 게 앞편을 엿어요. 팔소매 여기다가는 면도 칼날 있잖아요.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바쁘면 이걸로 동백 딱 자르려고 그 매 사람마다 다 그렇게 다 이어주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 야 이제는 잡혀서 끌려가면은 죽기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죽자. 애는 안 죽인다. 그래 놓고 든든해가지고 떠났어요. 그래 떠났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한국까지 그렇게 빨리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그때까지도 모르고 모든 게 다 우리가 운수 좋아서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운수 좋아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턱 들어왔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천국이에요. 뭐가 천국이냐면 제일 북한에서 부러웠던 게 돈도 아니에요. 쌀도 아니에요. 불. 이 불. 두 번째 물이에요. 물. 수돗물 자체는 구경도 못하고 안 먹고 나서 물 깃는 것도 통제래요. 시간별로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 길어. 그 시간 지나게 되면 막 난리예요. 뭐 서로 잡아가고 붙들어 가고. 그래서 야 나는 지금 제발 물만 좀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면 난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이게 아니 수돗물은 계속 나오는데 전기는 한 번도 그 뭐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밝은 세상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쌀? 북한에서는 그 다음에 쌀이에요. 세 번째가 쌀이에요. 근데 한국은 쌀을 잘 안 먹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전국에서나 있을 일이 아닌가요 이거? 아 좀 이게 좀 격동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는 저는 정말 천국을 느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천국보다 진짜 천국을 저는 또 봤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탈북민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저희들이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저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녀도 하나님 몰랐댔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 된 거예요. 아직도 죄인에서 못 벗었지요. 한국 와서 생활이가 중국처럼 너무나도 만족을 느끼며 살았는 기간이 딱 6개월 됐어요. 6개월부터 저한테는 시련이 왔어요. 저희 처갓집에 8명이 오다가 그 중국에서 8명이 오다가 잡혔어요. 그거 살려야 되니까나 이 마누라가 와서 이혼한 마누라인데 전처인데 미용실에서 일했거든요. 미용실 원장님하고 야 사람부터 살리라. 중국 돈 10만 원이면 사람 뽑아주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했더니 자기네가 돈 꺼줄 테니까 사람부터 먼저 살리라.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아무 니자도 없이 그냥 돈 500만 원씩 다시 사람 다 꺼내놨어요. 근데 중국도 10만 원이가 여기서 다 보내고 나머지 그 수수료까지 다 떼고 나니까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 남았어요. 브로커비 주고 나서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800만 원 집이 돈 뻥땅 탈탈 들어서 뻥딱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 날에 제가 암 걸렸어요. 암 진단 받고 국립병원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네가 아직 여기 와서 만족을 느끼고 살면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것 같지 않으니까 응답 겪어야 될 고난이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는데 암진단 딱 받고 밖에 척 나서니까 돈도 없지 아무도 걸렸으니까 야 난 깜짝 못하고 죽었구나 했거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자꾸 나오니까 나 이게 머리를 이렇게 쳐

0: 떨었어요. 눈물이 뚜루루 자꾸 떨어지니까 이렇게 할까 하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딱 고이니까 하늘이 이렇게 진한 황토색 있잖아요. 그런 색깔로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어쩌다 머리 조그맣게 하게 되면 여기로 눈물이 이렇게 많이 고이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우르륵 떨어져요. 눈물이.
1: 한국에만 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지만 이태원 집사님에게는 큰 빚도 생기고 또 암 진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도 듣게 됩니다. 한국 정착 초기 이태원 집사님의 이 어려운 시간들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태원 집사님의 간증 이어드리겠습니다.

0: 그 갑자기 누가 뒤에서 찾더라고. 야, 태연아.
1: 보니까
0: 저를 담당했던 그 상담사예요.
1: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하염없이 가더래요.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이상하다고 저 혹시 정신 돌아온 줄 알고 그래 찾아보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물어보는데 제가 암이랍니다. 이 소리 해야 되겠대. 숨이도 막 원래 찾아보니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말이 겨우 나게 암 이랬어요. 어, 암인가 보더니 어딘가 보서 가자 하면서 나를 끌고 가더라고. 그 다시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 이 사람 이제 그 암진단 받았다고 하니까 어, 그런가 그 선생님 막 놀랐는데 저는 야 이제 뭐 아무 수도 없는데 맡기자 하고 그랬었더니 선생님 뭐라 한줄아요 괜찮다고. 아니 진단 받고 나면 지금 당장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는지 괜찮대요 지금. 우리 북한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남조선에는 석고병들 사유고 의사들이 돈이 없을 것 어떻게 나면 저를 실현 대상으로 옮기든가 그처럼 뭐 이렇게 한다고 해. 뭐 피를 뽑아서 없었다니 그런 세뇌된 그런 게 있으니까 야 요 완전 나를 살살 이렇게 꼬여가지고 꼬세가지고 실험 대상 하려고 하는구나 하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치료 안 받겠다고 그랬죠. 그때 왜 그런가 하면서 아 저 돈이 없어요. 아 그래도 괜찮다고. 그런데 우리 상담사 선생님이 괜찮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책임지세요. 아, 자기 책임지고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한정개비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도움 줬어요. 치료 노트도 받으라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입원하러 갔죠. 가서 시술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너무 이게 막 미스껏고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돈 빌려준 사람들이 세 명이 우르르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그래 돈 빌려주고 또 내 아프다니까 매내 왔구나 했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전 누워있는데. 아, 왜 그러지? 하고 소리. 어떻게 오시나 수고했어요. 하니까 대번에 하는 소리. 야 임마. 너 수다돈 빚지고 가만 누워서 치료받을 자격이 있어? 야 빨리 일어나서 나가 돈 벌어라. 아 그 소리 듣고 농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내 좀 괜찮으면 빚 갚을게요. 그랬더니 야 한국 사람 다 그만한 암 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 야 이게 진짜로구나 하니까 아, 뚜껑 열리더라고. 그래서 머리 빙빙빙 돌고 어지러운 상태에서도 일어섰어요. 그래서 내 안 가깝다 했냐? 내가 돈 꺼달라 했냐? 아니.

성질 부릴 사람 누구인데 어디다 내가 지금 성질 부린다는 거야. 말 바른 대로 내가 꺼달라겠냐. 너희들이 돈 줬지. 나는 그 돈이 필요 없고 돈 보내기도 싫었어. 너네 돈 줘가지고 나를 빚지게 만들었지 않냐. 뭐 까꿀래 막 그래놨더니 아 이거 더 싸워봤대서 탈고 짜고서는 아마 좀 개고기처럼 노니까 야 저기는 쇠고기니까 나 이제 개고기한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 가더라고요. 사람이 뚜껑 다 열리다는 정도 아니고 괜히 한국 왔다고 막 얼마나 후회했지 몰라요. 저는 한국 괜히 왔다고 당장 죽고프더라고요. 거기서 계기돼가지고 저희 마누라는 빚 갚겠다고서요. 미용실을 그만두고 가지 말할 때 갔어요. 유용업소 다니고 돈 버느라고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애를 나한테 맡겨놓고 나는 나대로 또 타락에 빠져가지고 술나 뭐 그 상상만 해도 밤에 못 자겠더라고. 가족으로서 가족을 이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재수로운데 가정 파탄이 그것도 기대해가지고 3년 만에 이혼했어요. 이혼해가지고 옥탑방에 갔어요. 그래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6개월 만에 보증금 200만 원 다 까니까 나가래요. 방빼라고. 그래서 너무 한심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리 빠지 죽자. 술을 두 박스 싸놓고 앉아서 집에서 계속 누워서 밥은 한날 한 톨도 안 먹고 술만 며칠 먹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눈 떠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왔죠? 아파트 관리원들이 집 보러 올라와 봤는데 이 완전 사람이 이제 시체에서 누워있으니까 119 불러가지고 저를 병원에 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너무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고 옆이도 안 보일 때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천사 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물맷대 성계 탈북민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보던 게 어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밥 먹으러 가자요. 처음으로 그 목사님 손잡고 가서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어보니까 속이 후두두두 떨리거든요. 너무 술만 먹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술 한 잔만 좀 달라고. 그래 술 한 잔 부어주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진짜 사람을 살리자고 보니까 그래 술 한 잔 부어주면서 하나님이 태연 씨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나 하나님 믿지 됐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아유 그런가 하고 그때는 뭐 속도 안 좋지 그래가지고 무슨 이랬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또 하나님이 태연씨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 두 번째는 진짜 하니까 진짜라고 그래서 자기를 보내지 않았는가 하고 자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만 나한테 가라고 길들여요. 아 그런가 보다.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그때도 응모보다 왔어요. 세 번째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태연씨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제서야 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세뇌됐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 만에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했구나. 천사 같은 목사님 나한테 보내준 거 보기도 하면 정말로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알고 본 욕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알자고서 많이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하다가 성경 딱 열어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이 천지를 창조한 이런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 자리는 믿으면은 그냥 뭐 찬양과 노래도 제가 거기서 어지 무슨 첼로 연주나 하고 이렇게 했다 뿐이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을 내 영혼으로 영혼이 다 바쳐서 드리고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차츰 내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니까 이제는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갈망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 보고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부산에는 그 저하고 완전히 가까운 영재처럼 지내는 그 부산 집사님이 전화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새벽 기도 해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방법을 좀 대달라 그랬더니 다른 게 없어. 먼저 하나님 알자면은 네 하나님한테 먼저 회개부터 해. 회개가 뭐예요? 네 잘못이부터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래요.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렇게 온전히 살고 봅니다. 무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보고서 하나님 난 믿겠으니까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시오 하고서 마무리를 하래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서 그 말 듣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려고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책도 보고 이렇게 누워 자다가 어떻게 잠들었어요. 눈 딱 떠봤는데 4시 반이에요. 근데 4시 반 딱 됐는데 아 기도해야지 이 생각도 먼저 드는 거예요. 자던 상태에서 그냥 엎드렸어요. 완전히 그 궁둥이를 뒤다 키가 올려놓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대언이 왔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한 번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회개 기도로 하나님 받아주시오. 한 그 순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숙제를 안 해서 내맡던 생각 무슨 엄마한테 뭐 학교 안 가서 엄마한테 막 소목이 끌려가고 그것까지 다 생각나더라고요. 요거 그냥 담고 또 나오. 계속 하는데 아마 한 3, 40분은 회개가 절로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가 제 머리로는 저는 기도 잘할 줄 몰라요. 누가 옆에서 지켜줘요. 이렇게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막 회개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다 보니까 눈물을 어찌 흘리

0: 이제 100개가 다 젖었어요, 지금.
1: 산뜩하면서 정신이 딱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이제 이게 다 했는가? 다 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 저는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태어나 딱 이게 똘똘 그런 소리가 나를 탁 부르는 거예요. 소리. 저도 모르게 예 이렇게 했는데 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줄게. 아니 그 소리 딱 듣고 손을 쫙 듣고 머리가 쫙 올라가더라. 그다음부터 기도가 또 멈췄어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그죠? 아 어떻게 하지? 이거 무슨 소리지? 그러다가 야 어쨌든 마무리부터 하자 하고 소리. 예수님 이로 기도합니다. 그거 끊었어요. 끊고 누가 옆에서 말한 줄 알고 이거 뭐 TV고 무슨 다 찾아보니까나 그런 건 다 정상이에요.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라고 너무나도 한방해가지고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나 오늘 새벽 첫 기도인데 이런 소리 들었다 하니까나. 하나님이 지금 네 기도를 얼마나 기다린가 봐라. 네 새벽 기도 첫 시간에 벌써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냐. 그게 뭐인가? 그 성령 받았대요. 아,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제부터 보라. 너 성령 민간한 사람 못 받는데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시간 이후부터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하자 하던 그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까탈스러워가지고 나하고 좀 이렇게 행동이 온짜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쳐다 안 봐요. 말하기도 싫어요. 아주 믿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멀리서 쫙 오는데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막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 하나도 안 미워지죠. 근데 제가 자꾸만 다니는 게 자꾸 웃으면 다니더래요. 태현씨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 없는데 뭘 보고 웃기는가가 제가 지금 너무 기뻐서 다니니까 아 명기 무슨 좋은 일 있다 이렇게 하고서 자꾸 물어봐요. 그 한두 사람 물어봐요. 보는 사람 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네요 이렇게 다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저한테 했으며 더 그 신기하게 보여준 것보다도 내 마음도 바꿨었더라고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이 변했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저는 진짜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이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께 돈 주시오 수고 주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해요. 딱 주시오 기도 하나만 했어요. 저한테 하나님 교회에 같이 손잡고 갈 배우자로 저한테 좀 해주시오.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기도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거트 우리 마누라를 보내주셨어요. 같이 저처럼 성령을 받고 이 하나님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로 다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이태현 집사님께서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탈북 신앙인의 간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2차 대전 중 영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이 조국 앞에 눈물과 땀과 피밖에 바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조국 앞에 눈물과 땀과 피를 바칩시다. 아주 가슴 뭉클한 연설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1위에 아직도 윈스턴 처칠경이 뽑힌다고 하지요. 처칠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도했고 외로울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냥 국군 묘지에 가고 놀러 가고 쉬는 날로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보훈이나 현충일이라는 개념이 생소해지고 있죠.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순국 영령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를 누린다는 사실과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분들의 희생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는 그런 현충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입니다.

0: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하와이 해변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노을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쩜 저렇게 형형색색의 오묘한 노을이 존재할 수 있는지요? 함께 어우러진 구름조차도 완벽합니다. 주님은 최고의 예술가십니다. 황홀한 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남녀가 손을 잡고 해변가를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처녀인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주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주님, 하와이까지 와서 이 멋진 노을을 혼자서 청승맞게 바라보게 하시나요? 그런데 그 순간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안에 외로움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도 계시는구나. 주님이 아닌 것에 집중할 때 감사가 아닌 불평이 나오는구나. 로렌 커닝햄과 함께 예수 전도단의 근간을 마련한 조이 도우슨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확실히 계십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제 삶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 공부하고 그 열매로 변화된 내 삶에 대해 간증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세문안교회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강찬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6월 6일 현충일에 보내드린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안녕하세요. 찬양 풍경 조범조 목사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해무의 계절이 시작됐네요. 안개가 한창인 지역에서야 낭만일지 몰라도 용도에 사는 제게는 낭만보다는 습기로 인해 조금 고생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원치 않는 낭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해무가 너무 짙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알 수 없을 때, 계획했던 일들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말입니다. 오늘은 한 수영 선수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인생의 안개 속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듣고 시작합니다.

1952년 7월 4일 세계적인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은 미국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 횡단에 도전합니다. 이미 영국 해협을 양방향으로 걷는 전설적인 선수였기에 미국 전역이 그녀의 도전을 지켜봤죠. 근데 16시간 가까이 수영하던 중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버텨봤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배에 올라탄 뒤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저 도착 지점이 불과 500m도 남지 않았던 거죠. 이후 기자들이 실패 원인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곤해서도 아닙니다.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인데요. 사람은 힘들어서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합니다. 고난 자체보다 목적지를 볼 수 없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인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경제도 불안하고 건강도 장담할 수 없고 자녀들의 미래도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만들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말씀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주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미래는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네 삶이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다고 느껴질 때 조용히 이 찬양 부르시면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곡 함께 듣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리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 당황하게 되죠.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떠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떠남을 받지만 주님은 더 깊은 동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맞아요. 안개가 짙다고 해안선이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짙은 안개가 껴있나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지점이 어쩌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안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믿음으로 헤엄치자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은 실패한 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달 뒤에 다시 도전했고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녀의 말인데요. 이번에는 안개가 와도 마음속에 해안선을 그려두었다라고요. 신앙도 그래요. 환경은 안개로 가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그려두면 우리는 끝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찬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겸, 진행의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조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두드림교회 김혁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충일을 맞아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오 수많은 핏값과 눈물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저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여전히 분단의 아픔이 남아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사 어떠한 위협과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안보와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주객전도라는 말 있잖아요. 주인과 손님의 자리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분명 공부하려고 책상을 정리한 건데 정리만 하다 하루가 다 가면 진짜 하려던 게 뭐였는지 잊고 있었구나.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본질에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헤매게 되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기뻐하라고, 누리라고, 찬양하라고 창조됐는데 그걸 잊고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만 하다 보면 존재의 의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어진 모습대로 주어진 감사함 따라 찬양하고 싶은, 그래서 오늘을 잘 걸어가고 싶은 행복한 토요일의 엄수빈입니다.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죠. 6월 6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이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순국 선열의 순고한 마음을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지킨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분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자유로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 라고 그분들의 희생을 좀 기려보고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이 희생이라는 마음이 사랑의 최고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엄마 아빠가 돼보지 못하면 진짜 사랑을 모른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목숨을 다 바쳐 희생을 하며 우리를 지켜낸 거잖아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추억의 이야기 또 찬양의 신청 기다리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찬양과 또 예수님과의 추억 이야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선정되신 몇 분께는요, 오늘은 또 특별히 회복을 위해,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을 위한 기도문 책을 선물로 전해드릴게요. 4420님 문자 주셨네요. 샬롬 PD님, 저희 어머니가 무릎 관절이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전파 선교사를 가입해드렸는데요. 연골 주사도 맞으시고 치료도 잘 받으셔서 그런지 좀 나아지신 것 같다고 합니다. 신청곡 그리스도의 계절 신청합니다. 저는 진상철 청년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점점 회복되어 가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계속해서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철님의 진심이 담긴 기도,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으셨을까, 제가 다 기쁘네요. 어머니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기도 문책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또 회복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4420님, 우리 상철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하실까요?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오늘도 준비된 행복한 말씀 퀴즈 풀고 가세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함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더욱 느끼고 누리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는요, 빈칸 맞추기예요. 말씀 구절 속에서 뿅뿅이라고 표현된 빈칸의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퀴즈로 여러분께 문제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잘 들어보시고 빈칸을 맞춰주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뿅뿅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구절에서 빈칸의 단어와 좀 비슷한 단어가 있었어요. 화목. 화목이었는데요. 이 뿅뿅 두 글자 단어의 어학사전 정의로는요, 화목하고 평온함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악수처럼 연결시켜줬고요. 평평한 다리를 놓아준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로운 사이를 만들었습니다. 힌트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 모든 것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만든 이 십자가 사랑. 과연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이루게 됐을까요? 빈칸의 정답, 이 두 글자 단어를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잊으셨을까봐 말씀 구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뿅뿅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누르셔서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극동방송 어플로 듣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돼요. 무료 채팅창에는 사실 여러분이 보내신 것 외에 다른 방송 가족분들이 들으시면서 보내주시는 이 정답을 좀 보실 수 있어요. 컨닝하실 수 있습니다. 눈 부릅뜨시고 어떤 단어가 좀 올라오나 보시다가 눈치 채셨으면 그 단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의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몇 분 선정해서요. 오늘은 특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곡의 찬양 모두 찬양 제목에 정답이 있었어요. 과연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오늘의 퀴즈 정답. 퀴즈 정답은요. 화평이었습니다. 화평. 그분으로 왜 화목하고 평온하게 되었는지 너무나 궁금하죠? 오늘 퀴즈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앞뒤 말씀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현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가져왔는데요.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받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화해.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얽혀있던 모든 매듭을 푸는 열쇠가 되셨고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평온했으면 합니다.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가득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나의 모든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싸움인지도 모르고 사는 나태함이 있다면 일깨워 주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나의 영적 전쟁을 같이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보는 눈을 주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모든 기회들과 만남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선물을 풀어보며 만끽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포장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물이 아니라 여기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주셨다면 모든 것에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적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시력 교정을 위해서 안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잖아요. 흐릿한 눈으로는 멋진 풍경도요, 재미있는 상황도 알아차릴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분의 멋진 계획을 알아차릴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랑, 준비된 복들 더욱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오늘의 마음교정 극동방송으로 마치고 가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오늘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송가 581장 작곡자 신영순의 샤론의 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 함께 나누어 보실까요? 실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6월의 첫 번째 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제71회 현충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신앙의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웅이 세상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선과 진리를 선택하며 기꺼이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던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를 다짐하며 기도로 문을 엽니다. 첫 곡으로 준비한 찬양은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입니다. 이 찬송은 인생의 거대한 위

위기와 선택 앞에서 성도가 과연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찬송의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 늘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선과 악, 그리고 육과 영의 불가불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죄를 따르면 죄의 종이 되지만 성령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참된 종이 되죠.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며 이 찬양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이유는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안락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과 진리를 선택했던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발걸음이 이 찬송의 정신과 그대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찬송의 탄생 배경을 들여다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작사자인 제임스 로웰은 183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훗날 모교에서 롱펠로의 뒤를 이어 현대 문학 교수를 지낸 당대의 천재 시인이자 지성이었습니다. 그가 26살 때 청년이던 1845년 미국 의회는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멕시코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중이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불의한 전쟁의 열기에 휩쓸려 갈 때 청년 제임스 로웰은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일임을 깨닫고 온몸으로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과 진리를 선택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1845년 12월에 현재 위기라는 긴 시를 발표합니다. 세상의 안락한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청년 로웰의 이 시는 50년이 지난 후 회중교회 찬송가 학자인 가렛 호도에 의해 정교하게 다듬어져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영국 웨일즈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 토마스 존 윌리엄스가 애절하면서도 장엄한 웨일즈 민요 멜로디를 편곡하여 완성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낙심과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진리와 자유를 위해 싸우라 외쳤던 이 찬송의 고백처럼 기꺼이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바친 영웅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과 거짓, 빛과 어둠의 싸움 속에서 우리 역시 여호수아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이 결단의 고백이었다면 이어서 함께 나눌 찬양은 두려움을 뚫고 전진하는 용기의 고백, 바로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입니다. 이 찬송은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시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가 만약 눈앞에 강한 대적들을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섰다면 그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늘나라로 가는 도중에 시험과 환난이라는 대적을 마주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철저한 준비성과 담대함, 예수님을 인도자로 삼는 믿음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씀처럼 옛 구습과 사단의 올무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전진하는 용기가 필요함을 이 찬송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사자는 미국의 찰스 M. 로빈슨 목사님입니다.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마치고 1855년 목사 안수를 받은 그는 뉴욕 파크 장로교회와 브루클린 제1장로교회를 거쳐 프랑스 파리 유니온 교회 청빙을 받아 사역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그리스도 주간신문 편집장으로 문서 선교에 앞장섰고 신학박사이자 법학박사 학위까지 받았던 교회의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은퇴를 앞둔 1898년 평생에 걸쳐 만난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찬송시를 작사했고 여기에 복음성가 작곡가 피터 필립 빌혼이 행진곡풍의 선율을 붙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허락하신 새 땅에가 탄생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외치며 진격했던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거침없이 전진했던 영웅들의 거룩한 용기를 기억합시다. 그들이 피로써 지켜낸 이 강산은

이제는 우리가 신앙과 기도로 파수하겠노라 다짐하며 힘차게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나눌 찬양은 삶과 죽음이 오가는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다치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찬송가 44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찬송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교만과 아집, 다툼과 혈기가 자리를 잡곤 합니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울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아름다워집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거센 태풍과 풍랑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의 닻을 두면 언제나 안전하며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당당히 서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탄생 뒤에는 죽어가던 한 여인을 살린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작사자인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 목사가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을 묵상하며 시를 썼고 마침 병이 위중했던 한 성도의 아내를 찾아가 이 가사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망뿐이던 여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희망과 생명이 피어난 기적의 순간이었죠. 훗날 윌리엄 브래드베리가 곡을 붙이며 전 세계 성도들의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본 이 찬송은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 가라앉은 모래처럼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대한민국의 운명과 꼭 닮아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던 믿음의 선

지금 여러분은 신홍순의 샤론의 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락한 삶을 버리고 진리 편에 서겠다던 찬송가 속 고백은 단지 책 속에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70여 년 전 이 땅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 위기의 순간에 찬송의 가사처럼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던진 하버드 출신의 대한민국 이름 서윌리엄 2세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입니다. 1922년 평양에서 미국인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구사하며 스스로를 늘 한국인이라 생각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로서 하버드 대학교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둔 남부러울 곳 없는 가장이었죠. 그런 그에게 1950년 고향과도 같던 한국에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변 모두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청년 쇼 대위는 미국에 홀로 계신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남긴 채미 해군에 자원 재입대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태어난 곳이자 내 친구들이 사는 한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편히 공부만 하겠습니까? 내 조국 한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수송선에 몸을 실은 쇼 대위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지형 지식을 바탕으로 맥아더 장군의 해군 정보 장교가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판도를 바꾼 인천 상륙 작전의 진입 수로를 정밀하게 확보하며 거대한 승리의 숨은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작전 성공 후 그는 안전한 후방에 머무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한국인들을 완전히 구출해야 한다며 최전방 해병대로 보직을 자원 변경해 서울 수복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서울 수복을 불과 수일 앞둔 1950년 9월 22일 아침 은평구 녹번리 전투에서 적의 기습을 받은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선봉에서 싸우다 불과 28살의 꽃다운 나이로 전사하고 맙니다. 그가 숨진 뒤 하버드 박사 학위증 대신 그의 가슴에 달린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한 충무무공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 땅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삶과 죽음으로 증명해낸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현충일주간을 보내며 이 땅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청년 쇼 대위의 순간 사랑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바흐가 20대 초반의 젊은 시절 친척의 장례식을 위해 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바흐의 Gott ist Zeit ist die allerbeste Zeit,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가장 최선의 시간이라. 이 곡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바흐는 이 찬양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리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 속에 있으며 그분의 시간은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언제나 가장 선하고 완벽하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멈춰버린 시간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간 희생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땅의 미랄로 심겨진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땅에 자유의 꽃이 피어났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극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가장 최선이었습니다. 이 음악을 통해 이 땅의 자유를 위해 먼저 간 영웅들의 영혼을 깊이 추모하고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신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흐의 Gott ist Zeit ist die allerbeste Zeit,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가장 최선의 시간이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작곡가 신영순 교수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땅끝교회 안맹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때로 책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슬퍼하시고 때로 탄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구절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그 사역을 말씀하는데 거기 성령님의 정체성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살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하십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두 가지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는 죄의 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죄는 처음에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죽입니다. 관계를 깨트리고요. 가정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살립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해방, 이 자유는 우리가 만들어낸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은혜인 거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법 아래로 옮겨주신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식어가던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절망하던 사람이 다시 우뚝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의 생명 주시는 사역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자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우리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그득하게 차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틈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황폐한 땅이 다시 살아나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과일나무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메마른 것을 회복시키시고 황폐한 곳에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찌그러지고 깨어진 자아상을 성령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시들어버린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얼굴에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살아나고 우리가 하는 말도 살아나고 심지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이도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릴까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엎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이신 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죠? 그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늦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노라고 말씀하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 삶 전체로 흘러가도록 우리의 전 인격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어서 이 말씀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요한복음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는 밖에서 억지로 끌어오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살아납니다. 우리 속에 소망이 살아납니다. 사랑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상한 심령을 품는 그 일 말입니다. 부흥을 위한 부흥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에 부흥이 있어요.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옛날 초기에는 성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여러분 거룩한 영입니다. 헬라어로도 이런 하기오스 프리마,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지.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죠. 거룩이란 구별됨을 말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거룩은 아닙니다. 여기에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 하나가 성전에 쓰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쓰이게 되면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구별됨의 핵심은 바로 이 생명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피조물에게는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인생은 거기서 끝납니다.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성령님은 곧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고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 아래서 점점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전생애의 과정을 성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서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동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미움, 그 다툼과 교만, 탐욕과 음란, 거짓과 시기, 분노, 자기 의의를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시죠. 그러나 이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책망이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환부와 상처를 열 때는 고통이 따르고 아프지만 그 상처를 여는 까닭은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아프지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기 위해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거룩은 생명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거룩은 사람을 살립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진실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탐욕은 관계를 깨뜨리죠.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미움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영혼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룩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참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들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자라고 나타나는 열매라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오롯이 순종하는 것, 이게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몸부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그분이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거짓의 영이라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사탄이 속이는 영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영입니다. 마귀는 미혹의 영이지만 성령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막연한 신비로움, 그 미스테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의적인 감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진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영적인 경험, 어떤 신앙의 경험을 했든지 그 결과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그 여정의 경험들이 예수님께 더 순종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놀라운 영적 경험이 십자가 앞에 더 겸손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요,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지만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가르쳐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이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문자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런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결코 성경의 말씀과 모순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 그래서 감정주의와 광신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없는 말씀 연구와 말씀 공부는 메마른 지식주의에 이르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거룩을 부담스럽게 여기도록 자꾸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사탄은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생각과 이 감정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를 우리 물어야 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느낌, 이 감정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끄는지 물어야 합니다. 내가 늘 선택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가 물어야 하는 거죠.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우린 분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열심이 진리 안에 있는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또한 우리를 정의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진리는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짓이 드러나고 진실이 세워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억눌린 자들을 돌아보게 되고 약한 자들을 품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0: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공생애 3년의 모든 사역은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개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는 진리와 정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님은 개인만 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살리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납니다. 전도가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생명의 공동체인 거죠. 세상 가운데 거룩과 진리를 증언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살려야 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야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세 가지 정체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시든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며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거짓과 미혹 가운데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런데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되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일. 세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고 죄를 버리고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가운데서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짓의 영을 따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살리는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히,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영도구 대교로에 위치한 땅끝교회 안맹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415-2241번 땅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6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훌쩍 지나갔죠? 오늘은 현충일 아침이기도 한데요. 조기 개항하셨습니까?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단체로 이제 국기를 달아주다 보니 태극기 만질 일이 예전보다는 적어졌죠. 예전엔 잘 보관하던 태극기를 직접 개양하고 또 내리면서 아 오늘 이런 날이었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독립운동가 중 크리스찬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미국인 농장에서 오렌지 따는 아주 힘든 일을 하실 때 이야기예요. 그때가 29 청년일 때인데요. 동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늘 습관처럼 했대요. 여러분,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땁시다. 오렌지 나무 한 그루를 정성으로 가꾸는 사람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라고요. 지금은 비록 남의 나라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주인 정신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정성은 결국 미국인 농장주에게 감동을 줬고요. 우리 동포들의 지위까지 높여줬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렌지 따는 일을 정성껏 하니 애국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작은 일에 정성을 당한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네, 오늘 귀한 아침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주례의 찬양입니다. 나를 통하여.